0: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1: K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0: 네.
1: 메디힐.
0: 메디. 어,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1: 같이 쓰자고요?
0: 아니, 같이
1: 쓴다고요?
0: 아니,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1: 아, 쓴다고?
0: 쓴다고. 색깔 뭐 써요?
1: 녹색!
0: 녹색! 아,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0: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1: 맞아, 저 잘 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1: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0: 네.
1: 좋더라고요.
0: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1: 가볼까요?
0: Let's go.
1: Let's go.

0: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렛츠고!
0: 렛츠고!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1: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0: 그쵸?
1: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0: 갑시다.
1: 가자.
0: 너 압도당했어?
1: 좀 왔네.
0: 나도.
1: 왜요? 찾았어요?
0: 무슨 바로 지금 무슨 느낌이
1: 스타일이
0: 이거는
1: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0: 하지마시테.
1: 하지마시테.
0: 인터뷰 できますか?
1: できますか?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1: 있나봐.
5: 있나봐.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스미마세. 하이.
5: 僕の
1: はい.
5: favorite item?
1: はい.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5: This is my favorite item.
1: 이거. Is it Korean item or?
4: 일본. 뭐 K뷰티 같은.
0: 아리가토.
1: 大丈夫です。
0: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1: 이제 날아가 볼까?
0: 이제 다시 스캔을 해서.
1: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0: 네. 어디 가는 길이세요?
6: 저 출장 서울에
0: 출장.
6: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0: 대구로?
1: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6: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0: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6: 그렇죠.
0: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6: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1: 스킨케어.
0: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죠?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1: 있다.
6: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1: 네.
0: 싼 것만. 케이뷰티예요.
1: 맞아요. 역시.
0: 닥터지.
1: 와 이거다. 닥터지.
0: 닥터지와
1: 독도 토너.
0: 라운드랩.
1: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6: 예비군에서 파는구나.
0: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1: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0: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1: 맞아요.
6: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0: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6: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1: 네.
0: 편있어.
6: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6: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0: PX를 자주 가시나요?
6: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진짜요?
1: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0: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1: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7: Sure. I live in Los Angeles.
1: Los Angeles. For how long?
7: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from Korea. Come to Korea?
1: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1: Absolutely.
0: Oh, really? Oh.
1: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1: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0: Oh, okay.
1: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2: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1: Yeah. Travel? Yeah. Yeah.
2: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1: I'm a stylist,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To moisturize.
0: So long in the airplane.
1: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1: I have it. Yeah.
2: 마스크팩.
0: 마스크팩을 이제.
1: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2: 오.
0: 오.
2: 완전 K
0: 무침.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2: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0: 고고.
2: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4: 그 집 분가 가는.
2: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4: 구미.
0: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4: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는 게 힘드시죠?
4: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4: 네.
0: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4: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4: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0: 네.
4: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어? 지금 챙겨놓은 거면?
4: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4: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2: 지속력이 강하다.
4: 네.
2: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4: 아니요 이거 세트로.
2: 아 세트.
4: 네.
0: 이쁘다. 괜찮은데?
2: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4: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4: 네.
2: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4: 사진이.
2: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4: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4: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2: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0: 진짜...
2: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4: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4: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4: 쿠션.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2: 쿠션 가져가시면 됩니다.
0: 오케이.
4: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2: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0: 네.
2: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렇죠?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2: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2: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사진 스팟.
2: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건 바로.
2: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let's go.
2: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2: 와우,
0: awesome.
2: You see Seoul Beach in the Maridong.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받아줬어요.
0: 아 좋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야.
0: 바보 이 엔터가.
1: 자 오. 오 들어가.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적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서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러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정말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1: 뭐야?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왜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쵸.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오!
1: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 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직접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게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한 탁부터.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어,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아,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F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 in 1이래.
0: 아,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발라야죠.
1: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우리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올릴 수밖에 없네.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나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접착,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만해.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야.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1: 네.
0: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직 남았어? 아, 이게 나왔어? 어. 아직 남았네.
0: 어,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렇죠.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같다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여기 젠지. 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그러니까
1: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ke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0: 안녕. 꼭 써보세요.
1: 안녕.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gather more visitors then. 그럼 관람객들의 이 발길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다듬고 계시죠?
1: 네. 제가 전시와 홍보 네. 그리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So she's looking into three different fields: the exhibition, PR, and customer service.
1: 네. 전시는 박물관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0: 네.
1: 그래서 고궁 박물관의 유물들과 경복궁의 정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So exhibition is the very basic part element of a museum, right? So she's looking into not only showing artifacts within the museum, but also linking it with the buildings of the palace so that visitors can organically take a view of all of them together. 네.
1: 다음은 홍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네. 온라인, 오프라인 측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박물관에 있는 풍부한 유물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And on the PR front, they're doing so hard on the online and offline space to promote their museum. But what they think is more important is to make use of all the artifacts, the various assets that they have to create various ways to promote the museum even better.
2: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1: 마지막으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 박물관을 매력 있는 공간, 다시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 진단과 내외부 동선들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0: 아, and on the customer service, in order to make their museum a more attractive place so that visitors can revisit. They're doing the customer service diagnosis and also looking into the visitor routes to make sure that visitors want to visit the museum again. All right, well, like you said, you're paying attention to these visitor route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hat notable changes then can visitors expect?
2: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관람 동선이나 주변 환경 조성에 신경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방문객들이 느끼게 될 가장 반가운 변화는 그럼 뭘까요?
1: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네. 경복궁과 고궁 박물관을 동선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일부 좀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고궁 박물관에 들르지 않으시고 바로 경복궁에 가시는 관람객들이 많으십니다.
0: 아, 네. So because they want to link visiting the palace and the palace museum together, they have to really look into the visitor routes because currently they're not connected. They're very disconnected. So they're hoping to create a route that connects the palace with the palace museum so that the visitors won't skip the museum when thinking of going to the Gyeongbokgung Palace. All right.
1: 예, 특히 지금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네. 저희가 가을에 그 박물관 은행나무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저희 박물관에 가을 되면 아주 아름답게 물드는 은행나무가 1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0: Okay, so in the outer space of the museum, they have a lot of ginkgo trees that's over 100 years old, and they're also thinking of holding a autumn wedding there.
1: 저희가 40쌍을 네. 선정을 했고요. 10월부터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 하루에 두 쌍씩 아름다운 신혼부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0: 와, 너무 아름답겠는데요. 지금 막 상상을 해봤는데. So starting from October, they've already selected 40 different couples who will be holding weddings, two couples each weekend, in this very place. Doesn't that sound so romantic? I can already envision it. All right,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appealing part of all these programs that you're thinking of?
2: 지금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들 이제 구상 중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각 그리고 유물을 같이 또 볼 수 있는 함께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매력이 어떤 걸까요?
1: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서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됐습니다. 그리고 창덕궁에서는 그 사도세

0: 사업자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고 또 영조와 그 손자인 정조 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1: So in Gyeongbokgung Palace, that's where the Korean alphabet or Hangul was created. And in Changdeokgung, we know of the sad story of Prince Sado as well as the love between Yeongjo and Jeongjo.
0: 그래서 그 궁궐을 보고 오신 관람객은 네. 전각하고 일부 복제품을 보고 오시지만 그 오리지널 유물은 고궁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 살아있는 그 시대의 감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Oh, 네. So when they look at the, I guess, counterfeit of many of these artifacts in the palace, and they visit the actual palace museum, they can actually see the real living artifact there again. So the whole story connects, and they can have a more living sort of experience by visiting the palace museum after going to the actual palace buildings. And that is the greatest charm of this program that they're thinking of. Oh, well, museum merch also from the K Heritage Store is also gaining a lot of attention, you know. What do you think makes these products so appealing? 요즘은 박물관 K Heritage 스토어의 굿즈도 화제잖아요. 굿즈들의 어떤 매력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보세요?
0: 네. 문화 상품은 일상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전통이 녹아 있고 이게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힙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전통이 녹아있는 문화 상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So these, I guess, merch, they have the traditional aspect, but they are often objects or goods that you can use in everyday life, right? And because they have that traditional aspect to it, they seem very trendy and very hip, and even foreigners find it trendy and hip as well as attractive. All right, well, apparently an international visitor once purchased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earthenware or silverware from the heritage store. Is that actually true? 한 외국인 관광객이 헤리티지 스토어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은제 그릇을 사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화인가요?
0: 아 진짜 네.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외국인 VIP께서 저희 다른 데도 아니고 고궁박물관을 네. 다녀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1: So first of all, they were just very grateful and honored that a foreigner VIP visited their museum, the Palace Museum, knowing the value of the Korean royal culture.
0: 네. 이 상품관은 국가유산청에서 지원하는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 9개 상품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고궁박물관은 세 번째 그 매출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Oh, wow. So currently there are 9 different merch stores that are run, but the one in the Palace Museum, it has the 3rd highest sales when it comes to merch sales.
2: 네. 그러면 이 은제 그릇을 사 가신 거죠? 그분께서는
0: 네, 맞습니다. Oh, wow. 저도 들었습니다.
1: So apparently, Director General Pei, she also heard that this millions of won, tens of millions of won worth of silverware was bought by this foreigner VIP. That's amazing.
0: 아,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네.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1: So this case isn't actually rare. They actually have, from time to time, cases where these foreigners come by these expensive silverware and other artifacts from the museum. Wow. Well, because the National Palace Museum tells the history of the Joseon royal court and the imperial family of the Korean Empire, some might feel that it's a little too, I guess, formal and difficult to approach. So what are you doing to make the museum feel a lot more welcoming, I guess, and warmer to the visitors?
2: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 왕실 또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를 담고 있다 보니까 자칫 엄숙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관람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턱을 낮추고 더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죠, 지금?
0: 네, 저희는 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그 입문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다층적인 고객을 염두에 두고 전시를 꾸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특히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Oh, so in order to make sure that audiences or visitors with various levels of understanding of our tradition to get to know about the history better, they're dividing it into the beginner level and expert level, and depending on the level of knowledge that audiences have. And they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in particular to help that.
2: Mm.
0: 아,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마음의 문턱을 말씀을 드렸다면
2: 네.
0: 이 거리적인 문턱도 낮추는 걸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부산 박물관에서
2: 네.
0: 조선의 기록과 문화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1: So they are also thinking of narrowing the physical distance as well so that more audiences, visitors can come visit the museum. And in Busan, they are currently holding a very special exhibition.
0: 네, 세계유산위원회 특별 기념해서 특별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방에서도 왕실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방 순회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So currently in Busa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going on, right? And in celebration of that, they're also holding an exhibition in Busan. But starting next year, they're thinking of doing a tour around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to hold royal court-related exhibitions so that it's a lot more accessible and approachable.
2: 아, 좋습니다. 심리적 그리고 또 아예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좁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So here on Brunch Club, we always ask our guests to recommend a song for us. And I wonder what song you have for us and our crunchers.
2: 여기 브런치 클럽에서는 초대 손님의 추천곡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0: 아, 네. 임태경 가수의 옷깃을 추천하겠습니다.
1: Okay, so she recommended 임태경's 옷깃 or collar. I wonder why. 이유는요?
0: 옷깃이라는 것은
2: 네.
0: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연을 뜻하는 말입니다.
1: So collar or 옷깃 in Korean, it's a word that is quite sentimental and emotional. So there's an expression where they say, even if your collars or 옷깃 is passing by each other, then you are a special relationship is what we say.
0: 제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불행한 사건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밤새 그 부모들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1: So back in 2014, that's when one of the tragic incidents happened here in Korea, the Sewol ferry sinking tragedy. And because she was so sad, overnight she was crying and sharing the feelings of the parents who had lost their children. And she came across this very song, 옷깃 or collar.
0: 이 노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제가 부모님들께 위로는 못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잠깐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노래로 적당하겠다 싶어서 저도 같이 밤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And she thought the lyrics were just very, very comforting and consoling. Although she couldn't do anything for the parents who had lost their kids, she thought listening to this song that could provide comfort to these parents, at least to the smallest extent, she just listened to it all night, stayed up with the parents, and shared their sorrows with them. All right, well, let's take a listen to this very song then, a recommendation by Pae Min Song, and we'll be back to talk about more of her life and her career. Here is 옷깃 Collar by 임태경. Stay tuned.

0: the museum.
1: 이 유물을 바탕으로 학예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이걸 맥락으로 엮어서 좋은 작품으로 엮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질문. So she said, having good questions toward these artifacts, which the curators usually do, is really important. And drawing it out as a whole exhibition with a story is, I guess, the special skill of this curatorial team of a museum. All right.
1: 전시를 통해서 대중과의 네.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를 위해서는 또 철저한 고증과 그 사실에 입각한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And in order for the exhibition to be professional, it must base itself in true factual evidence, which is really, really important. You have to make sure that what you're telling is based on true history is what is really important. Well,
1: 네. 이 학예팀의 저력은 네. 이 개인적인 역량과 더불어 박물관의 그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So it's a combination of personal, I guess, qualities as well as the expertise and knowledge that is being gained by the museum. All right, so it's all team effort and teamwork, I guess. Well, as director, you're helping by supporting them with the right budgets and institutional systems as well. How do you develop that kind of leadership, would you say? 이렇게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예산과 제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1: 일단 저희가 27년 예산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이게 지금 예술과 학술 영역에 있는 것을 행정과 경제의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So currently they're working on the budget for the year 2027, which is next year. And what's important here is expanding the field of arts and academics into the administrative and the economy area so that the budget can be taken to the other field that I mentioned in the latter part.
1: 그리고 국가 정책 과제와 연결성이 있어야 국회나 외부 기관과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네. And it's also important to have some connection with policies that are currently set ou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public can have an understanding of where these budgets are being used. Okay.
1: 그래서 저는 저희 박물관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뒷받침하되 네. 저는 발걸음은 외부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so as a director, she is hoping to help support all the different right budget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s within, but she wants to make sure that she's also working outside to support the museum. 아, 좋습니다. All right. Well, I'm sure many international viewers watching today will want to visit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o I want to ask you, what's the best way to enjoy and appreciate the museum? 오늘 우리 방송을 보고 외국인 관람객들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국립고궁박물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뭔가요?
1: 저희 유물의 개개의 화려함보다는 네. 조선 왕조가 500년 이상 작동한 그 시스템을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0: Oh, very deep. So instead of just focusing on the fanciness of the individual separate artifacts, try to really feel and understand the 500 year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royal system that existed for that many years.
1: 박물관에서 오디오 가이드 들어보시고 네. 외국어 가이드를 들어보시고 네. 또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노력을 함께 봐주신 이후에 네. 이제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 Okay. All right. So after taking a listen to the audio guide of the museum, also through foreign languages, which they provide different explanations in, and getting to know better the Joseon Kingdom as well, take a walk towards the Gyeongbokgung

0: human. All right. So through our final keyword today, 인간 배민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So you've spent 35 years in public service, like we said, going all the way back to the 1990s. What allowed you to stay committed to one path for such a long time?
1: 1990년대부터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우물을 깊게 팔 수 있었던 내면의 원동력은 뭐였나요?
2: 저는 35년간 그 국가유산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순간도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0: So Pei said that every moment of her work, as she was working in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e enjoyed every moment of it.
2: 국가유산청은 사실 주목받지 않았던 시기도 있던 기관인데 이걸 묵묵히 하다 보니까 코리안 헤리티지의 근간, 뿌리가 지금 국가유산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Well, back then, the Korea Heritage Service didn't receive much spotlight, but she didn't much care about that, and she just did what she enjoyed, just persevered through, and now it has really become the cultural foundation of Korea heritage. All right, so that is the, I guess, inner motivation that you had. But was there a moment that made you feel especially proud of, I guess, the work that you were doing?
1: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가장 가슴이 울컥했던 순간이나 혹은 보람을 느꼈던 경험이 궁금합니다.
2: 아, 네. 최근에 네. 다들 많이들 아실 텐데 저희 부산에서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0: 네, so as many of you would know, in Busan,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opened recently.
2: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장 옆에 대한민국 관이라고 해서 축구장 두 배 넓이의 그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0: Oh, and within that, there is actually a booth that's about the size of two football fields, and that booth really displays all the different cultural aspects of Korea.
2: 그 공간 중에 한 공간이 제가 이전에 고궁 박물관장 이전에 교육활용 과장으로 있을 때 시작했던 공간인데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이었습니다.
0: Oh, and before she became the director general, there was this small space within that booth, a little space that she created, and it's called the Korea Visit. Visit Korea? Ah, okay. Korea Visit Campaign Booth. Okay.
2: 대한민국 전역을 네. 1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산사의 길, 왕의 길 이렇게 주제를 10가지로 해서 각 분야에 76개 아름다운 거점을 선정해서 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0: 네, wow. So there were 10 different topics, including the kingdom, whatnot, and they would make visitors and tourists visit 76 different places within the country. So it's like promoting the different places that people don't really know of based on these 10 different topics.
2: 예, 대한민국 방문 캠페인관을 별도로 설치했는데 아침 6시 반부터 관람객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9시에 오픈하면 오픈런을 해서 와. 거기서 이제 기념품도 받으시고 전시도 보시고 하면서 대기줄이 네. 200m 이상 그 대기하시는 걸 보면서 네. 그 뿌듯함과 이게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와, 6시 반부터 그렇게 대기를. So visitors, they like lined up 200 whatnot numbers of visitors lined up from 6:30 a.m. Until the booth opened at 9 a.m. to get all the goods, merch, and learn about the different places to visit through this Korea Visit campaign. Wow, that must have felt very fulfilling.
1: 정말 뿌듯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0: have you ever walked through, I guess, as a director, any moments where you felt that huge responsibility and pressure, not just, I guess, fulfilling moments,

0: When you leave work or so during weekends, what are some small pleasures that you enjoy as a person?
1: 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시면 사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중압감도 꽤나 크실 것 같거든요. 퇴근 후나 주말에 온전히 사람 배민성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을 리셋하는 관장님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을까요?
2: 네, 제가 2021년부터 주말에는 미술 클래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0: Oh, so she's actually entering art classes since 2021.
2: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미술에 지금 700시간 투자했습니다.
0: So they say you have to spend 10,000 hours at least to become an expert in one field, but she spent 700 hours in art.
1: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도?
2: 네, 주말마다 하고 있고 5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So it's been 5 or 6 years for her to attend these art classes every weekend, and she thinks she's a beginner still.
2: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그 클래스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0: But she feels really happy because she's spending this time with her friends and getting to discover a new field itself is a very enjoyable sort of experience for her. Well, I'm happy for you that you have a hobby on the side like this.
1: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취미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보람 느끼시고 또 즐거움 느끼신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요.
0: Unfortunately,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because it's already time to sign off.
1: 관장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2: 네.
1: 네, 관장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0: How was it to be here?
2: 아, 예. 오늘 소주제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0: So she was really happy to share the story of the museum, her career, but she also got to be asked about her personal stories as well. So she was really happy to be here sharing her stories with us.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Ceremony by 옥상 달빛. 옥달,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원장님?
2: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0: That's all we have for today's noon edition of Arirang News. Thank you for watching. We'll be back at 5 p.m. Korea time. Stay tuned.
1: Ramen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Make it, make it, 하다. And make it, make it,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3: Come on, do the 다다미. Yes, honey. 다다미, 다다미, come, honey.
1: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쿠르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둘, 셋.
1: 라이트.
0: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0: 네.
1: 이곳이 어디죠?
0: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0: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0: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0: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0: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0: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BT 여행 꿀팁입니다.
0: 아, KBT 여행 꿀팁.
1: 그쵸.
0: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막스. 배워 나가고 있어요. 예,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케이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0: 쓰자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으세요?
1: 무슨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できますか?
0: できますか?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3: 오스스메.
0: 있나 봐.
4: 있나 봐.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4: 보크노.
0: 하이.
4: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4: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3: 일본. 케이비티 단발.
1: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나 이제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어디 가는 길이세요?
5: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5: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5: 네.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5: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싼 것만. 케이브트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 G.
0: 와 이거다. 닥터 G.
1: 닥터 G와
0: 닥터 토너.
1: 라운드 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5: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5: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값이 싸다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5: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5: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5: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TX를 자주 가시나요?
5: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1: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6: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6: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6: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6: Absolutely.
0: Oh, really?
6: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6: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0: Because
6: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거 어디 다니시나요?
6: Yeah. Travel?
0: Yeah. Yeah.
1: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6: I'm a stylist,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Face mask. To moisturize.
0: It's so long in the airplane.
6: Yeah,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6: I have it, yeah.
1: 마스크팩.
0: 마스크팩을 이제.
6: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오!
0: 오!
1: 완전 K뷰티.
0: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0: 오고.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1: 구미.
0: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7: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7: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오, 지금 챙겨놓은 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이거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7: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7: 네.
0: 피부도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가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1: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죠.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7: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잘 나와요.
1: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0: 네.
1: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사진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거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렛츠고.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샷.
0: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뭐야?
1: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을 비추는 마린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오케이,
0: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어, 들어가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이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의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핫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

0: 물렁물렁 하긴 하죠.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게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어.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어.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볼게요.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네.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그래,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어,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라.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네. 많이들 구매했고 네.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네. 블랙 스네일 성분과 네.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네.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 in 1이래.
0: 아,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발라야
1: 되죠.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제형. 사실 우리 제형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0: 예.
1: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1: 네.
0: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오, 발림성이 참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그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를 수밖에 없네.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이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0: 수분력.
1: 그쵸.
0: 그쵸. 그 얘기겠죠?
1: 오, 그 얘기죠.
0: 그쵸.
1: 이게 리뷰가 되나요?
0: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1: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0: 오.
1: 그리고 뭡니까?
0: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오, 뭐야?
0: 네?
1: 그 밀착력.
0: 밀착력이 접착, 좋아야 되겠죠.
1: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0: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0: 네, 네, 네.
1: 오, 탄력 있어요.
0: 눈이 커진다.
1: 어.
0: 한번 일단 붙여볼까?
1: 자, 붙여볼게요.
0: 네.
1: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뭐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0: 야! 야!
1: 이거 붙은 이거
0: 뭐야?
1: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0: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1: 이거 뭐야?
0: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1: 야.
0: 야.
1: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0: 네.
1: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0: 네.
1: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0: 네.
1: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0: 네.
1: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0: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1: 좋았어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1: 그렇죠.
0: SS 용량.
1: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0: 네.
1: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0: 네네네.
1: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0: 네.
1: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긴장하셔.
0: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1: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 나산입니다.
0: 네.
1: 아리랑 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0: 네.
1: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0: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1: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0: 아, 아직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1: 어. 와!
0: 야 이게 맞지.
1: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0: 네.
1: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0: 네.
1: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0: 네.
1: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0: 네.
1: 궁금한데
0: 네.
1: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버려요?
0: 떼고 버리죠.
1: 아, 버려요?
0: 왜요? 아직 재활용해야 돼요?
1: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0: 오 진짜로?
1: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0: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1: 그렇죠.
0: 와 오케이.
1: 치얼스.
0: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1: 그렇죠.
0: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1: 네.
0: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1: 네, 먼저 뽑으세요.
0: 제가 먼저 뽑을까요?
1: 네.
0: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1: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를 하겠습니다.
0: 오!
1: 이 친구를 하겠습니다.
0: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1: 네.
0: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0: 네.
1: 사실 잘 몰랐는데
0: 네.
1: 젠지가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0: 네.
1: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0: 네.
1: 괜찮더라고.
0: 아.
1: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0: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1: 그렇죠.
0: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1: 뷰티북.
0: 네, 뷰티북.
1: 유행이잖아요, 이거.
0: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3점 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거 같아. 뭔가 너무 왜 이게 뭐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여기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죠?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2: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그러니까
1: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2: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 뿅뿅 하다. 뿅뿅 하.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ada ni. Just tada. Tada ni, tada ni, come tada.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계승과 혁신에 걸맞는 곡들로 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곡이 전통이 되고, 바로 이 전통에서 계승으로 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향곡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혁신, 전통, 계승, 혁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면서 계속 저희들이 발전해 갔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선우예권 선생하고 한스그랍 선생님하고는 그야말로 이 귀로 음악을 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귀로 두 아티스트가 연결이 돼서 거의 80, 90명 있는 오케스트라와 귀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이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바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대관령 음악제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바로크의 곡들도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굉장히 현대 곡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챌린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도 그렇고 또 청중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만큼 더 연주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창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마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끝나고 아니면 뭐 리허설 하는 중간에 이 마을에서 관객분들이랑도 굉장히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연주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고 관객분들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게 또 제 생각에는 평창 음악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개막 연주에 연주를 한 곡은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2번과 브람스 피아노 퀸텟 오퍼스 34인데요. 둘 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멘델스존은 고전이랑 낭만 사이에 있는 곡이고 어떻게 들으면은 베토벤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또 굉장히 낭만스러운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브람스 피아노 퀸텟을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은 곡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마치 작은 교향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피아니시모랑 피아노 사이에서 그런 차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한번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이 더 길어지고 오후가 더 길어지는 약간 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시간이 느려졌을 적에 제 자신을 볼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넓어지는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 의미 있는 곡목들, 새로 발견하는 아티스트들, 처음 듣는 곡들로 조금씩 채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Refrigerants i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pollution. Common refrigerant substances are thousands of times more potent than carbon dioxide. Own R2Tech has created new environmental values by collecting and recycling used refrigerants. We look into Own R2Tech, which has built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Own R2Tech is located in Pohang,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built a large-scale commercial cyclic distillation column with a height of 5.5 meters. It can deal with 25 cubic meters of used refrigerants per hour.
1: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환경 기업 오운 R2Tech은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냉난방 공조 설비에 사용하고 버렸던 폐냉매 물질이 불러온 기후 위기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냉매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 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0: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1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 도상 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0: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1: 회수된 폐냉매는 가장 먼저 냉매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매는 폐오일 정발 잔분,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0: High purity recycled refrigeran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3 purification stages. The most polluted material

0: Materials or the ones that a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are purified through batch type and continuous type plants. After separating the mixed materials and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levels, high quality resources can be produced.
1: 분별 정유는 냉매마다 다른 비등점과 상대 휘발도 차이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혼합된 폐냉매를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는 냉매가 가장 먼저 기화하고 이후 응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냉매를 분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식 플랜트를 통해 교차 오염된 혼합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1: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유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차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1: 폐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속의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유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US. Thanks to the strengthened quality control and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it has recently signed contracts with global refrigerant providers.
1: 저희 ON R2TECH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냉매 회수 재생 처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ON R2TECH has taken the lead in building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based on its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3: 오늘 누가 오시려나? 안녕하세요.
2: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4: 안녕하세요.
3: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2: 제이콥! 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4: Nice
3: 안녕하세요.
4: So, what brings you here?
3: 저 결혼했었어요.
4: You married?
3: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3: 27입니다.
4: You married too early. No?
3: Okay.
4: Is she Korean?
3: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2: 어떻게 만났어요?
3: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3: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2: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2: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3: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4: 오!
3: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4: 진짜? So now it's spring.
3: Yeah, so
4: it's like green.
3: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4: No way.
3: Yeah.
1: 대박.
3: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2: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3: 저는 카멜레온.
1: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0: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2: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4: 약간 화잘먹 피부?
2: 그쵸.
4: 오.
3: 시원해요.
4: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3: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4: 블랙핑!
3: 어, 너무 좋아요.
4: 쭈쭈쭈.
3: 제일 love is on me, love is on me.
4: 에이! Love is on me, love is on me.
3: 엄청 좋아요.
4: I love Lisa. 오,
3: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 더.
4: 그래? The wife like this.
3: 맞아요.
4: Lisa. Like...
3: okay. 어, 죄송합니다.
4: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3: 어, 네, 이건 그리고... 정말 서프라이즈 해볼 거예요. 예, 네.
4: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3: 제 와이프 눈에. 네.
4: 하트
3: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2: 콘서트. 아, 네, 콘서트. 네.
3: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스윙 스윙.
4: 스윙.
3: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2: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3: 한식.
4: 한식.
2: 한식.
3: 아, 한식 좋아요.
2: 한식 어떤 한식?
3: 김치전.
4: 김치전.
3: 김치전,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2: 비빔밥.
3: 어제 봉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봉동.
4: 봉동 비빔밥.
3: 봉동. 어, 네.
4: 요리 너무 바삭하는.
2: 봉동 맛있지.
3: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4: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그렇죠.
4: 우와.
0: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2: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4: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2: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4: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2: 전체적으로.
4: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2: 쉐딩.
0: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4: 아,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4: 그럼 약간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4: 누나 애교살?
2: 애교살.
4: 애교살.
3: 애교살. Oh,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4: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거
3: 오케이 알겠습니다.
4: 이거 애교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2: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4: 그죠?
2: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가 이거 웃을 때 웃어봐.
4: 네.
2: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0: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4: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맞아.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2: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4: 오.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2: 애교살 만들기.
4: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4: 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윈이에요?
3: 어, 네.
4: 스윈.
3: 그리고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아, 너무 좋아요.
4: 아,
3: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2: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4: 네.
3: 저도요.
2: 네, 눈 감아주세요.
4: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2: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4: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2: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4: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3: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4: 와, 마음에 드시죠?
3: 아, 너무 신기해요.
4: 완전 마법사.
2: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4: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 Smooth like butter.
2: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4: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로 넣어주는 거군요.
2: 강력하게.
4: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2: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4: 코끝에도 톡톡.
2: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의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4: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 제이콥님은 좀 입술상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4: 어떻게 좁히나요?
2: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4: 안으로.
2: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4: 너무 신기하다.
2: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4: 입술 산에 뭘 한 거예요?
2: 하이라이트.
4: 하이라이트?
2: 입술 산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4: 오!
2: 그죠?
4: 이 디테일을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을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2: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4: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2: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닮아야 되는 거니까.
4: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2: 쫙 라인 정리를.
4: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2: 이거 좋아요. 이렇게 면봉.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4: 보건소.
2: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4: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2: 저희 99% 왔습니다. 99%.
4: 그럼
2: 99%. 마무리 단계로.
4: 헤어랑 의상 체인지.
2: 네.
4: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2: 머리랑 옷을 바꾸면. 와!
4: Like para
2: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3: dan dan
2: dan dan dan dan dan dan dan
3: dan dan dan dan
2: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4: dan dan dan dan dan dan
3: dan dan dan dan dan dan dan
4: dan dan dan dan dan
2: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dan

0: Okay.
1: I'm so excited.
2: 뭐해?
1: 완전
2: 에이나 뭐해?
0: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저,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6: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남자.
3: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7: 너무 멋있어.
6: 실물로 보고 싶어요.
3: 실물로 보고 싶어요. 오빠 이렇게 오늘.
6: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3: 캡처.
1: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3: 딱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 이거 해줘야 돼요. 풀 하트. 예.
3: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6: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3: 배송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0: 이쁘니?
1: 이쁘니?
0: 집에 봐.
1: 집에 봐.
3: 집에 와.
0: 이쁘니 이따 봐. 바이.
3: 이쁘니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
3: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3: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오신.
3: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3: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1: 예쁘다.
0: 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보라.
3: 네. 야, 완전 오케이. 멋있어.
1: 3, 2,
3: 이거다.
1: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둘, 셋.
1: 라이트.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이엇 씨.
0: 네.
1: 이곳이 어디죠?
0: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0: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0: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0: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0: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0: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BT 여행 꿀팁입니다.
0: 아, KBT 여행 꿀팁.
1: 그쵸.
0: 와우.

0: 아. 근데 와요.
1: 네네.
2: 좀 뭔가
0: 저희가
2: 됐죠.
0: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쓰자고? 쓴다고요.
0: 쓴다고.
1: 색깔 뭘 써요?
0: 녹색.
1: 녹색.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사실 그런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Let's go.
0: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1: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0: 그쵸?
1: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을 찾아야 돼.
0: 갑시다.
1: 가자.
0: 너 압도당했어?
1: 좀 왔네.
0: 나도.
1: 왜요? 찾았어요?
0: 지금 가슴 바로 지금 느낌이...
1: 스타일이...
0: 이거는...
1: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한국 분이세요?
2: 유리방 사람입니다.
0: 하지마시대.
1: 하지마시대.
0: 인터뷰 느낌하십니까?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 When you travel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0: 오, 지금 챙겨 네. 넣은 거면
1: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1: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2: 지속력이 강하다.
1: 네.
2: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1: 아니요, 이거 세트로.
2: 아, 세트. 네.
0: 이쁘다. 괜찮은데?
2: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1: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가는 거 친구들하고?
1: 네. 네.
2: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1: 사진이.
2: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1: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2: 아, 진짜요?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1: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1: 아.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1: 쿠션
2: 쿠션 가져가겠습니다.
1: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2: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그렇죠?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2: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2: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사진
2: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거 바로.
2: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렛츠고.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샷.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오, 오, 오,
1: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보기만 하셨어요?
0: 아, 좋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2: 아, 야.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어, 들어가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의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핫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게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 네.
0: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라!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위에 거죠.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우리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0: 위해서. 네. 그 어딨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좋아요.
0: 근데 끔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 끔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네.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네,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쵸.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0: 네. 오, 탄력 있어요.
1: 눈이 커진다.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보통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이렇게
0: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오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남았어.
1: 아직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갈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에센스가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0: 오케이.
1: 치어스.
0: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1: 그렇죠.
0: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1: 네. 먼저 뽑으세요.
0: 제가 먼저 뽑을까요?
1: 네.
0: 그러면 저는 태그로 하겠습니다.
1: 오.
0: 네, 마스크 태그로 하겠습니다.
1: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0: 오!
1: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0: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1: 예.
0: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1: 그렇죠.
0: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쵸.
0: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0: 네.
1: 사실 잘 몰랐는데
0: 네.
1: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0: 네.
1: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0: 네.
1: 괜찮더라고.
0: 아.
1: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같다 않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0: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1: 그렇죠.
0: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1: 뷰티북.
0: 네, 뷰티북.
1: 유행이잖아요, 이거.
0: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면.
0: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1: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이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0: 그치.
1: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0: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1: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0: 네.
1: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0: 잘 만들었네.
1: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0: 노트.
1: 쿠션.
0: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1: 오. 그러니까
0: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1: 아.
0: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ke in water.
1: 오.
0: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1: 오. 상담?
0: 네,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1: 오.
0: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핵음은 두 줄로 된 한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 Uncovering the information hidden in relics without causing any damage is possible through the science of conservation. This place is equipped with state-of-the-art analytical instruments such as X-ray diffraction and X-ray fluorescence. By using different regions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they reveal relics from multiple perspectives.
0: 천마도가 말 앞에 이제 뿔이 달려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육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외선 촬영을 했을 때는 그 밑그림이 드러나면서 그 유니콘 같은 그런 형태의 말을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CT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보존 처리하기 전에 사전 조사로서 이제 불상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불상을 조사했을 때 내부에 있는 복장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1: So what hidden stories have these conservation science techniques uncovered? The mounted warrior-shaped earthenware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No. 91 is an iconic treasure of the Silla period.
2: 기말봉토기를 올려놓고 X선을 계속 조사하면서 360도로 회전하는 가운데 저희가 한 3,000장 정도.
1: At a glance, it looks like a decorative ceramic figure of a rider on horseback. But X-ray imaging revealed that it also designed to function as a teapot. Water or liquor could be poured into the funnel-shaped opening behind the rider, then dispensed through a spout in the horse's chest. The analysis also uncovered the relic's materials, condition, and even traces of past restoration. The invisible marks left by time were brought vividly to light.
0: 보시면 이제 흙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따로 만들어서 붙인 흔적,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크랙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복원해서 다른 재료를 쓰면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금방처럼 밀도가 좀 높은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복원해서 다른 재료를 썼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1: CT scanning of a seated wooden Buddha statue revealed that it was filled with sacred consecration objects, including paper and textiles.

0: Portraits of Endangered Species. To further expand his imagination and artistic expression, another tool emerges. As he prepares for his upcoming solo exhibition, the artist is busy with video works that integrate AI with his digital paintings.
1: 영상을 보는 관람객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장면들을 최대한 많이 구현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가져온 스케치들, 사진들을 응용해서 또 새로운 작업을 새로운 결과물들.
0: Using an AI-powered video generation platform, he breathes life into the spotted seals, making them appear as though they are alive. This tool pushes the artist's intuition and questions beyond conventional boundaries. It's another visual language for expanding the world of art.
2: AI로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트라이해볼 수 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피드백도 주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창출해낼 때 굉장히 빠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0: For an artist, the freedom to create without limits is a powerful tool for creativity. As a medium for communicating the artist's ideas more effectively through video images, AI has become a powerful creative partner.
1: 나와 눈을 마주칠 때 그 느꼈던 그 감정, eye contact,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그런 교감, 그리고 숨 쉬고 있는 그 아이의 숨결,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저의 아이덴티티가 충분히 반영된 그 실행어를 줬을 때 보여주는 그 결과물들을 엄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0: Technology expands the possibilities of creation. How should we use it? The answer, perhaps, lies within the work itself.
3: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이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인데 굉장히 창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능력.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지금 2020년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Expanding artistic perception through AI, we now turn our eyes to the sky. Drone art, a new form of performance art powered by cutting-edge technology.
4: 이 드론 아트쇼의 그 드론 기술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밤하늘에 현실화시킨다라는 점에서 기술의 붓으로 활용되는 부분에서 기술을 활용한 예술 공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When the sky becomes the stage for art, those who choreograph the performance are not artists, but engineers. This company has developed an autonomous swarm control technology, and it's transforming it into an artistic medium.
4: The previous art form was in a confined space. The drone art show is focused on 밤하늘이라는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시선을 밤하늘이라는 공간으로 확장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겠고요.
0: An art form that choreographs precisely engineered movements across the canvas of the sky. Drone technology is a language of flight, where everything from timing to speed to altitude and spacing is meticulously calculated. For thousands of drones to move without colliding, precise positioning and real-time swarm control algorithms are indispensable.
5: 이 그림 완성도가 굉장히
6: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저 하나의 점들이 드론 기체 한 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XY, Z 값을 모두 계산을 해서 안정적인 비행 경로를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연출도 하면서 안정적인 비행 경로까지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0: To the audience, it is simply a spectacle unfolding in the sky. But behind it lies a carefully designed flight path that is calculated and coordinated by AI.
7: 그 드론쇼의 트렌드 방향을 보면 멀티미디어 드론쇼를 지향하고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드론쇼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델링을 하고 그것들의 색깔, 색상을 입히고 음악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0: This company operates more than 4,000 performance drones. As performances grow in scale, the artistic spectacle becomes more magnificent, and the technology behind it must become even more precise, ensuring safety while captivating the audience. This is where art and science come together in perfect harmony.
4: 드론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즉흥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AI를 활용한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군집 제어 기술에 녹아 들어간다면 향후에 드론 아트쇼는 또 관객들이 원하는 즉각 원하는 이미지라든지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0: Art awakens our senses, while science broadens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ey may seem like two different languages, but they have always been asking the same question. How do we choose to see the world and express it? Perhaps convergence is not simply about blending, but about discovering new ways to see familiar things. The synergy between art and science is already reshaping our world.

0: 교수님. 네.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네.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네, 같이.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막 실로 꼬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오늘은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역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 네. 네.

우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박혜성 씨,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이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0: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어.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0: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0: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있는 걸로.
0: 인정.
1: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참.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서. 아,
0: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잘 찾긴 한데.
1: 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아, 오늘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에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네.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슬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의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에 같이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여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여가 숲 속에 머물면서 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네, 공간. 네, 네, 네, 네.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2: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과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쿨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있어요.
1: 저요?
2: 아니요, 광화문이요.
1: 이제 들어가요.
3: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1: 네?
3: 와이어스 브이로그. 여기네,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준 씨도 인사해요.
1: 안녕.
0: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1: 걸으면서 위를 봐요. 어?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1: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어?
1: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1: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은 어린 닭의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아, 네. 땀나요.
3: 어.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3: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3: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How to survive in career. Workplace. Step 1. Lunchtime. The most important morning routine is to check today's menu. Food is essential for survival. Memorize today's menu. The highlight of office life. Lunchtime. Rice in the bottom left, soup in the bottom right. The top is for the sides. The saucer and the spoon go here. This is the basic layout, but it's a bit odd to switch rice and soup. When you're done, pour the leftovers into the soup bowl. It doesn't look that appetizing, so wait until others are done eating. Step 2. Neng, nep, nenep. These are the most used expressions at work. Choose the most appropriate form. Neng, nep, nenep. Remember that the formal neh can sound a bit stiff. Did you just say yes? Absolutely not acceptable. You want to find the right word for the right occasion. Step 3. Desteria. Desteria is the oasis in the desert. Show them your character. If you're not the diligent type, get a stooky plant. Work is tough. Laugh and the whol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alone. Stay put, like the stooky that survives in the desert. Hang in there until the end. Of course, you can always quit. You matter more than anything else. Step 4. Survival kit. Every worker needs a survival kit. Survival kit level 1. This position gets the most exposure. Grab one when you need a sugar boost. Always keep a few treats you can offer your co-workers. Survival kit level 2. These are for hunger pangs before and after a meal. You'll need them when you take a coffee break with your office buddies. Survival kit level 3. Trash talking your boss with your soulmate. Did you survive in the workplace? Office romance? Be careful. Even the photocopier knows all the gossip.
1: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의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내.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계승과 혁신에 걸맞는 곡들로 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곡이 전통이 되고, 바로 이 전통에서 계승으로 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향곡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혁신, 전통, 계승, 혁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면서 계속 저희들이 발전해 갔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선우예권 선생하고 한스 그라프 선생님하고는 그야말로 이 귀로 음악을 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귀로 두 아티스트가 연결이 돼서 거의 80, 90명 있는 오케스트라와 귀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이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바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대관령 음악제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바로크의 곡들도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굉장히 현대 곡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챌린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도 그렇고 또 청중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만큼 더 연주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창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마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끝나고 아니면 뭐 리허설 하는 중간에 이 마을에서 관객분들이랑도 굉장히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연주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고 관객분들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게 또 제 생각에는 평창 음악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개막 연주에 연주를 한 곡은 멘델슨 피아노 트리오 2번과 브람스 피아노 퀸텟 오퍼스 34인데요. 둘 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멘델슨은 고전이랑 낭만 사이에 있는 곡이고 어떻게 들으면은 베토벤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또 굉장히 낭만스러운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브람스 피아노 퀸텟을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은 곡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마치 작은 교향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피아니시모랑 피아노 사이에서 그런 차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한번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이 더 길어지고 오후가 더 길어지는 약간 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시간이 느려졌을 적에 제 자신을 볼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넓어지는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 의미 있는 곡목들, 새로 발견하는 아티스트들, 처음 듣는 곡들로 조금씩 채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Refrigerants i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pollution. Common refrigerant substances are thousands of times more potent than carbon dioxide. Own R2Tech has created new environmental values by collecting and recycling used refrigerants. We look into Own R2Tech, which has built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Own R2Tech is located in Pohang,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built a large-scale commercial cyclic distillation column with a height of 5.5 meters. It can deal with 25 cubic meters of used refrigerants per hour.
1: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환경 기업 온 R2Tech은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냉난방 공조 설비에 사용하고 버렸던 폐냉매 물질이 불러온 기후 위기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냉매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 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0: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1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 도상 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0: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1: 회수된 폐냉매는 가장 먼저 냉매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매는 폐오일 정발 잔본,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0: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 오염된 호남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0: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류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4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0: 폐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속의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류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US. Thanks to the strengthened quality control and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it has recently signed contracts with global refrigerant providers.
0: 저희 ON R2TECH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냉매 회수 재생 처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ON R2TECH has taken the lead in building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based on its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저희 저번에 이제 K-POP 데모 헌터스 루미로 친구를 변신시켜줬잖아요.
2: 너무 재밌었어, 저번에.
3: 오늘은 또 이화잖아요? 또
1: 어떤 분이 올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4: 오늘 누가 오시려나?
5: 안녕하세요.
3: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어. 잘생겼어.
6: 안녕하세요.
5: 제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3: 제이콥! 네,
5: 만나서 반갑습니다.
6: Nice
5: 안녕하세요.
6: So, what brings you here?
5: 저 결혼했었어요.
6: You married?
5: 어, 네, 맞아요.
1: How old are you?
5: 27입니다.
6: You married too early. No?
5: Okay.
6: Is she Korean?
5: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3: 어떻게 만났어요?
5: 소개팅이에요.
1: 소개팅?
5: 맞아요. 어, 네, 맞아요. 한국의 소개팅이에요. 제 와이프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이거 BTS 지민이에요.
1: BTS 지민!
3: 네. 오늘의 주제구나. 네.

0: You have beautiful eyes.
1: 어, 너무 감사합니다.
0: Green and 아, 그... turtle.
1: 아, 네, 맞아요.
2: 어, 제 눈, 눈색, every season different.
3: 오!
2: 네, 제 엄마 이거 똑같아 있어요.
0: 진짜?
3: So now it's a spring.
2: Yeah, so
3: it's like green.
2: Yeah, and in the winter it's like blue, blue.
3: No way.
2: Yeah.
1: 대박.
2: 아빠는 머리 저 지금 조금 브라운 하고 진저예요. 네. 겨울에 브라운 브라운. 진저 없어요. 네.
0: 인간이 맞으신 건가요?
2: 저는 카멜레온.
0: 카멜레온 인간이 아닌데? 자, 먼저 건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을 주기 위해서 좀 얼굴에 이제 좀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조금 더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3: 약간 화잘먹 피부?
0: 그쵸.
3: 오.
2: 시원해요.
3: 시원해요. 그럼 좋아하는 K-POP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2: 어, 있어요. 블랙핑 좋아요.
3: 블랙핑!
2: 아, 너무 좋아요.
3: 쭈쭈쭈.
2: 테일라 리사 언미 라 리사 언미 에이!
3: 테일라 리사 언미 라 리사 언미 에이!
2: 엄청 좋아요.
3: I love Lisa. 오,
2: 저도요. 그리고 제 와이프예요. 와이프 더.
3: 그래? The wife like this.
2: 맞아요.
3: Lisa. Like...
2: okay. 어, 죄송합니다.
3: 그럼 이거 다 준비되고 영상통화 와이프한테.
2: 어, 네, 이건 너무 그리고... 좋아요. 서프라이즈 해볼 yeah. 거예요.
3: 저희 이따 영상통화하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2: 제 와이프 눈에 네.
3: 하트!
2: 하트 있을 하트.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콘서트 하고
0: 콘서트! 네, 콘서트. 네.
2: Maybe 조금 노래 할 거예요. 주임 주임
3: 스윙
2: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0: 한국 뭐가 제일 좋아요?
2: 한식!
3: 한식!
0: 한식!
2: 하, 한식 좋아요.
0: 한식? 어떤 한식?
2: 김치전.
0: 김치전?
2: 김치전 제일 좋아요. 그리고 비빔밥.
0: 비빔밥.
2: 어제 봄동 비빔밥 만들었어요. 봄동.
3: 봄동 비빔밥?
2: 봄동. 어, 네.
3: 요리 너무 바삭하는.
0: 봄동 맛있지.
2: 네.
0: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남성분들 메이크업 할 때는 특히 컬러가 중요한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0: 딱 자기 피부랑 똑같은 컬러로 이제 이런 다크서클이나 코 옆에 이런 블레미쉬나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가 가장 밝은 파데를 쓰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어두운 걸 쓰는 게
3: 근데 진짜 내추럴해.
0: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부터 쉐딩이랑 하이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민님 메이크업 뭔가 근데 색조를 색감을 많이 넣지 않으시고
0: 좀 수묵화 메이크업이라고 하던데요. 약간 좀 한국스러운 그런 블렌딩이 많이 들어간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쉐입 잡는 것보다는 눈화장을 어떻게 하냐가 좀 색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 오늘 어떤 톤으로 약간 쓰실 예정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인데 살짝 빨간기가 없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컬러입니다.
3: 눈 앞쪽에다 먼저 어두운 컬러를 그쵸. 넣어주는 거예요?
0: 전체적으로.
3: 아, 코까지 같이 연결되게.
0: 쉐딩. 조금씩 더 좁은 범위를
3: 아, 눈 밑에다가.
0: 눈 밑에 스모키한 느낌을 만들어 갈 거예요. 블렌딩을 조금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민 메이크업을 보니까 이런 데도 좀 자연스럽게 끊어지지 않도록.
3: 그럼 이건 블렌딩 할 때 팁도 있나요?
0: 사실 브러쉬를 또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면은 블렌딩이 네. 잘 안 되죠, 아무래도. 좀 훌렁한 브러쉬, 플러피한 브러쉬가 좋죠. 애교살 만들어 볼까?
3: 누나 애교살?
0: 애교살.
3: 애교살.
2: 어, this thing. 이건 내추럴이에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에요?
3: 이 메이크업인데 원래도 약간 이거
2: 오케이, 알겠습니다.
3: 운동 애교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한국에서만 약간 애교살 메이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서
0: 근데 애교살이 진짜 서양인들 잘 없는 것 같아.
3: 그죠?
0: 근데 애교살이 살짝 있어. 제일 고무슬 때 우산 안 돼.
3: 네.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0: 여기 있어. 찾았어,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3: 이거는 뭐예요? 펜슬인가요?
0: 네, 펜슬. 살짝 그림자 펜슬인데 이 사이를 좀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의 입체감이 생기는 효과가 나죠? 이 애교살에서 지민 특유의 느낌이 좀 확 나는 것 같아요.
3: 그럼 지금 눈 화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약간 스모키랑 이 애교살.
0: 애교살 만들기.
3: 이 키포인트다. 오, 애교살. 오, 진짜 완전 애교살 됐어요.
0: 살짝 펄이 들어간 회색이에요.
3: 오.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1: 노래 스윙이에요?
2: 어, 네.
3: 스윙.
2: 그리고 BTS, 네. BTS 노래 Smooth Like Butter. 아, 너무 좋아요.
3: 어,
2: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 한국에 나왔어. 처음 나왔어. 그리고 이 노래 맨날 들었어요. 들었었어요. 너무 좋아요.
4: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서양인 눈을 동양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하죠?
3: 네.
2: 저도요.
4: 네, 눈 감아주세요.
3: 지금 컨실러를 눈에 다시 바르는 건가요? 네.
4: 동양인 외꺼풀 같은 느낌으로 살짝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를 밝혀서.
3: 그럼 전체적으로 바르는 건 아니고 위에만 살짝?
4: 떴을 때 보이는 데만 하얗게 하려고요.
3: 지금 약간 이런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2: 오, 누구예요? 아, 저 아니에요.
3: 와, 마음에 드시죠?
2: 아, 너무 신기해요.
3: 완전 마법선.
4: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3: 뭔가 딱 아이돌이니까 조명 딱 받았을 때 하이라이터 팍 해야 될 것 같아요. Smooth like butter. 오!
4: 얼굴 뼈 윤곽이 좀 드러나는 부분에다가
3: 애교살에도 한 번 더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는 거군요.
4: 강력하게.
3: 그 펜슬을 그렸는데도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4: 펜슬이 그리고 그 위에 하면은 더 이게 잘 붙어요. 끈적하니까 펜슬이.
3: 코끝에도 톡톡.
4: 은은하게 블러쉬 정도? 브라운이랑 오렌지 중간? 지민님이 또 입술이 되게 좀 두껍잖아요.
3: 오, 네네네. 지민님 입술에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4: 제이콥님은 좀 입술산이 넓고 지민님은 좀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좁히고 있어요.
3: 어떻게 좁히나요?
4: 안으로 더 이제 그리는 거죠?
3: 안으로. 어,
4: 안으로.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색깔을 채워서.
3: 너무 신기하다.
4: 끝은 좀 뾰족하고 네. 중앙부가 조금 기니까 입술 면적을 조금 중앙부를 넓게 늘려볼게요.
3: 입술산에

0: 뭘한거예요?
1: 하이라이트.
2: 하이라이트.
1: 입술 사이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
0: 오, 그죠. 이 디테일 못 봤어요. 코는 봤는데 입술은 못 봤다. 완전 디테일까지.
3: 글로스는 제이콥의 원래 입술색이랑 거의 비슷하게 약간 투명 글로스랑 살짝 이런 톤이랑 섞어서 만들었어요.
0: 완전 내추럴하네요. 제 입술에 되게 많은 디테일을 넣고 계시거든요.
3: 커버 메이크업이라니까 그 사람이랑 좀 똑 닮아야 되는 거니까.
0: 그쵸. 완전 비슷해지고 있어요.
3: 짝 라인 정리를.
0: 근데 면봉이 되게 긴 면봉.
3: 오, 이거 좋아요.
4: 이렇게 이렇게.
3: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보건소 면봉인데.
0: 보건소.
3: 나중에 속눈썹 그 고데기 하는 걸로도 너무 좋고.
0: 거의 연필 느낌이에요. 그럼 저희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온 건가요?
3: 저희 99% 왔습니다.
0: 99%.
3: 어, 99%. 마무리 단계로.
0: 헤어랑 의상 체인지.
3: 네.
0: 어떻게 바뀌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3: 머리랑 옷을 바꾸면.
0: 와. Like, but I dance,
3: dance, dance, dance,
4: dance,
3: dance, dance, dance,
4: dance,
3: dance, dance, dance, dance,
0: dance,
3: dance,
0: dance, dance,
4: dance, dance, dance,
0: dance, dance, dance,
3: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dance

0: Okay.
1: I'm so excited.
0: 뭐해? 완전 더 큰. 에이나 뭐해?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야, 에이나 뭐야? 뭐해?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지민님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4: 좋아하는 멤버여가지고. 아니, 진짜 머리 때문인가? 다른 초등자.
2: 새로운 남자, 오늘 밤 새로운 남자.
0: 너무 멋있어.
2: 친구를 보고 싶어요.
4: 아, 이렇게 오면.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잠깐, 실상 좀.
2: 캡처, 캡처.
1: 이거 진짜 아이돌 팬 사인회 아니에요?
2: 딱 고개를 살짝 숙이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1: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야 돼요. 프로하트. 예.
2: 고개를 살짝 숙여야 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이렇게.
4: 감사해요, 너무 예뻐요.
1: 그러면 저희가 이 상태 그대로 집으로 잘. 네,
2: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쁘니?
1: 이쁜이
0: 집에 봐.
1: 집에 봐.
2: 집에 와.
0: 이쁜이 있다 봐. 바이.
2: 이쁜이 빠이빠이래.
0: 너무 멋있어요.
1: 너무
0: 멋있어요.
1: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2: 완전 캡처도 하셨어. 스샷.
1: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꾸몄으니까 포토부스 가서 좀 아이돌 포즈도 좀 해보고 네. 사진을 남겨보도록 합시다.
2: 갑시다.
0: 좋아요.
1: 갈까요?
0: 고신.
2: 라떼는 말이야 내 거 사진 없었어.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 그래. 되게 재미난 동네다.
1: 네, 제가 진짜 해방촌을 좋아하는데 또 예쁜 포토부스가 있습니다.
2: 포토부스, 아유 감사합니다.
1: 예쁘다.
0: 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1: 보라.
2: 네. 야, 완전 멋있어.
1: 쓰리,
2: 야, 이거다.
1: 체리피스 다 같이 해볼까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지민이에요. 제 와이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지민 감사합니다.

0: 둘, 셋.
1: 라이츠 온.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프 이시안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근데 와이어
1: 네네
2: 좀 뭔가 됐죠. 네.
0: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쓰자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뭘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1: 네.
0: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아,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어,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았어요?
1: 무슨 느낌이...
0: 오, 스타일이...
1: 아, 이거는...
0: 완전...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1: 아,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데키마스까?
0: 데키마스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0: 어, 있나 봐.
1: 어, 있나 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어, 스미마세.
3: 하이.
2: 보쿠노.
3: 하이.
2: My favorite item?
3: 하이.
0: 어, 비밀번호 찍지 마세요. 빌보 찍지 마세요.
2: This is my favorite item.
0: 오!
1: 아, 아 yeah.
3: Is it Korean item or...
4: 니혼. 뭐, K-뷰티 닦아.
1: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볼까?
1: 자, 이제 다시 스캔을 해서.
0: 오! 오! 잘생기셨다. 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한국 분이세요?
1: 네.
0: 오!
1: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5: 아,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5: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아,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5: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아,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니실 일이 많으면은 짐을 네. 또 싸야 되잖아요.
5: 네,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아,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아.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오!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있어요.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5: 아,
1: 자주 쓰고 있다.
0: 오! 오! 그냥,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다
5: 싼 것만
1: 다 K-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아, 닥터 G.
0: 와, 이거다. 닥터 G.
1: 닥터 G와
0: 닥터 토너
1: 라운드 랩.
0: 어,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5: 아, 예비군에서 파는구나.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아,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5: 평소에 네. 달팽이 크림을 되게 아~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5: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5: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5: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PX를 자주 가시나요?
5: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1: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6: Sure. I live in Los Angeles.
3: Los Angeles? Mm-hmm. For how long?
6: Oh, well,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3: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6: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3: Oh, really?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6: Absolutely.
3: Oh, really?
6: Oh.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3: Oh,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6: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3: Oh, okay.
6: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거 어디 다니시나요?
6: Yeah. Travel?
3: Yeah. Yeah.
1: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6: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Face mask. To moisturize.
3: For so long in the airplane.
6: Yeah, on the flight.
3: Yeah, on the flight.
6: I have it, yeah.
1: 마스크팩.
3: 어, 마스크팩을 이제.
6: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쓰고.
3: 오! 오!
1: 완전 K
3: 루틴.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3: 고고.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고고.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5: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1: 구미.
3: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3: 어머, 혼자 지내는 게 힘드시죠?
7: 네.
3: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3: 네이밍 쿠션?
7: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3: 네.
7: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3: 오, 지금 챙겨놓은 거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3: 아, 응.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3: 네.
7: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7: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7: 네.
3: 피부도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3: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3: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네.
1: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죠.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3: 네.
7: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1: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3: 네.
1: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뭐, 쿠션. 갈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겠습니다.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1: 그렇죠?
3: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3: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3: 아, 사진 스팟.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3: 남는 거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3: 사진, let's go.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샷.
0: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오, 오, 오,
1: 뭐야?
0: 와우,
2: 와우,
0: awesome.
2: You too, Seoul Beach in Manhattan.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보기 받아줬어요. 오케이,
0: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 야.
0: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어, 여, 어,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가.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서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뭐,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뷰티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0: 오!
1: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 네.
0: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아,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리고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 되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썼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넣으실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오, 뭐야?
1: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저희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0: 네.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뭐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1: 네.
0: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제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1: 사실,
0: 네.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에센스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에센스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죠.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 아직 남았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오. 오.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가 많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0: 그쵸.
1: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치얼스.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렇죠.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0: 그치?
1: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0: 뭐 있어? 아. 아.
1: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2: 네.
1: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0: 잘 만들었네.
1: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0: 노트.
1: 쿠션.
0: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1: 오.
0: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1: 아.
0: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1: 오.
0: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1: 오. 상담?
0: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1: 오.
2: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야.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It feels a bit off. You might even wonder if it was made incorrectly. Let's take a closer look. Its nose is naturally lifted. The ears are laid back, and it roars with its mouth open down to the finely detailed fangs. The beard flows back, and details around the eyes, mouth, tail, and feet are rendered using the incision technique, bringing the piece vividly to life. On top of the lid, seated at a slight angle, the creature is a lion. In Buddhism, lions are regarded as mystical guardians of truth. And during the Goryeo dynasty, many Celadon works were crafted in the form of lions. Though lions are seen as brave and powerful, this one feels endearingly cute, but no less significant. The smoke rising from the burner passes through the holes in the lid and slowly escapes into the air through the lion's mouth. As for the lid, an additional tier was raised on top, carefully placing the lion above it, while the body of the burner is adorned with expansive cloud motifs. What truly makes this incense burner shine is that subtle twist in perspective. Rather than centered, it's set slightly off to one side, gently breaking away from the conventional idea of a perfect symmetry. Small yet confident, off-center yet beautiful, the essence of Goryeo Celadon defying convention. Shall we be drawn into the quiet charm of this piece, whose imperfection creates its own perfection?
1: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 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그럼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해야 될 것 같고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네.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여기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막 실로 뽑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오늘은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역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네.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네.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 네. 네.

우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태성 씨, 네?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이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인젠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0: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0: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있는 걸로.
0: 인정.
1: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참.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0: 아,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네, 잘 찾긴 한데.
1: 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스레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의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이 마치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녀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2: 진짜요?
1: 네.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여가 숲 속에 머물면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공간.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3: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쿨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저요?
0: 아니요, 광화문이요.
1: 이제 들어가요.
2: 잠깐만요,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1: 네?
3: 와이어스의 브이로그. 여기는 광화문이에요. 안녕. 승진 씨도 인사해요.
1: 안녕.
0: 예. 광화문을 지나가요. 광화문이 크고 멋있어요.
1: 걸으면서 위를 봐요.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궁궐이에요. 어? 뭐예요?
0: 승준 씨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요.
1: 브이로그는요?
0: 승준 씨 설명을 듣고 싶어요.
1: 네.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사랑한 궁궐이에요.
0: 세종대왕 경복궁?
1: 배고파요?
0: 네, 배고파요.
1: 그럼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 먹을까요?
0: 그래요. 경복궁 구경한 후에 저녁 먹어요.
4: 광화문 and 경복궁 Palace are stunning. 광화문 is the south gate of 경복궁 Palace while also serving as its main entrance. 경복궁 Palace included political facilities for the king and court officials, living quarters for the royal family, and leisure areas for relaxation. At 경복궁 Palace, you'll experience the refinement and dignity of Korean royal culture. Today, Wyatt was shooting his vlog as he passed through 광화문. To express that you're doing two things at once, you can say 면서 or 우면서. For example, if you're walking through 광화문 and looking up like 승준 was, you can say 걸으면서 위를 봐요. Or if you're studying while listening to music, you can say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And if you're eating while watching a drama, it's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To go a step further, to talk about one action that will take place after another, you use 고 나서, 응 후에. For example, if you are having dinner after going to 경복궁 Palace, you can say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Or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How about another example? To say you exercise after eating, you can use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Or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Let's hear the correct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0: 걸으면서 위를 봐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드라마를 보면서 밥을 먹어요.
1: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저녁을 먹어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에 저녁을 먹어요.
0: 밥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요. 밥을 먹은 후에 운동을 해요.

0: 우리 내일 어디 가요?
1: 우리 삼계탕 먹을까요?
0: 삼계탕이요?
1: 네. 삼계탕은 어린 닭에 한약재와 찹쌀을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끓인 음식이에요.
0: 지금 더워요. 더운데 삼계탕을 먹어요?
1: 네. 한국에서는 여름에 삼계탕을 먹어요.
2: 와,
3: 맛있어요?
2: 아, 네. 땀나요.
3: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하죠?
2: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시원하다고 말해요.
2: 땀이 나는데 몸은 시원해요.
3: 오, 와이엇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기.
2: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3: 네.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을 먹고 겨울엔 추운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2: 겨울엔 아이스. 그건 또 왜요?
3: 그러게요. 왜일까요? 우선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알아볼까요?
2: 좋아요. 가요.

0: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1: 동일한 1초라도 어떤 상태에서 그 1초를 경험에 따라 도파민 시스템에 관여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시간을 더 길게 느끼게 하는

그리고 사건 같은 거를 우리가 기술하는 일종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시간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물리학에선 시간은 사건과 변화를 기술하는 형식이자 틀, 하지만 사건과 변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물리학자들의 시각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물리학에선 시간의 화살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 화살은 화살촉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화살깃 방향으로 거꾸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만 흐르는 것. 그 개념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간의 화살이 과연 왜 있는 건지, 시간은 왜 미래로만 흐르는 건지, 이게 또 물리학자들을 엄청나게 고민하게 하는 문제예요.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류의 입장은 엔트로피 증가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0: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퍼져나가잖아요. 그 고르게 퍼진 그 색깔이 다시 잉크방울로 모이진 않잖아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대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돼서 차가운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뜨거운 쪽으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엔트로피 증가의 과정이고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 In physics, time flows in one direction at a constant pace. But in reality, some days feel unusually long, while certain moments seem to pass in the blink of an eye. What is this gap between physical time and the time we perceive?
2: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객관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1초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 1초를 경험했냐에 따라 이게 완전히 훨씬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1: We perceive the world as our brain interprets information received through our sensory organs. The brain stores what we see and feel as memories. Emotionally charged moments are recorded more vividly, making it feel as if time has slowed down. Is this simply an illusion? Or is it a cognitive process of the brain processing moments?
2: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느리거나 빠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다 경험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차 사고가 났던 그 순간, 그 순간은 너무 정말 슬로우비디오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 문화권에서 있거든요. 그런 극한 경험, 그때 내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사람들이 그때 시간이 슬로우 비디오로 흘렀어 라고 하는 게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어떤 심리적인 실체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연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는 동안 본인이 스톱워치를 그러니까 내가 출발한 지점부터 땅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판단하는지를 뭔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강렬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시간이 느리게 갔다라고 본다. 뭐 이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일상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말의 표현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정말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죠.
1: We all have 24 hours to spend each day, but every person spends it differently. Trying to hold on to passing time, we make plans and try to manage our time efficiently. Sirmi understands the preciousness of time and manages it consistently. As a freelance English instructo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she realizes that time is both an asset and a gift. Every morning, she reviews her schedule for the day.
3: 제가 MBTI를 모르는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 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계획 만 하루 종일 세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좀 즐기고 이제 투두리스트 하나를 이루고 지워가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1: Sirmi's daily schedule is tightly packed. She shares her daily routine and time management techniques on social media. is one of the routines that helps structure her day. She uses diverse methods and tools. By choosing the right tool for each situation, she fills her day without gaps.
4: 제 업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일정을 전반적으로 다 쓰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시간이 꼭 지켜져야 하는 일들 위주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거기에는 이제 업무 관련 제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 좀 투두리스트나 좀 마감 기한 잘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어플로는 개인적인 뭐 일정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적고 있어서 총 이렇게 세 가지를 활용해서 일정 정리하고 있습니다.
1: Sirmi's schedule is devised in a way that makes it easy to implement it. She readjusts her plans based on how well she achieves them so she can handle unexpected variables without a problem.

0: Her meticulousness also shows at work as an English instructor. She devises schedules for her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to help them allocate their study time efficiently.
1: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좀 잘 못하고 한 번에 몰아서 한다거나 또 그러다가 못 태우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에 수업 끝나면 화수목에는 어떤 숙제를 해서 금요일에 와라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과제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분량 정도로 항상 정해주는 거거든요.
2: 안녕하세요.
0: For students, time management is just as difficult as studying. With school classes, tutoring, and assignments, they are bound to constantly worry about how to make the most of their busy schedules where even 24 hours isn't enough.
1: 요일 했으면 동그라미 세모 X 표시해서 언제 완료했는지 완료 날짜 체크해서 가지고 오세요.
2: 해볼게요.
1: 해 오셔야 해요. 해볼게요가 아니라.
3: 정말 솔직히 수행평가나 문화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할 게 많으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에 비해선. 저도 많이 풀었어요.
4: 아 근데 이 교재
0: We are always in a hurry, regardless of age.
1: 저는 준비된 것 같아요. 하면 실전 몰고 하면 시작하자.
0: With limited time given to us, what to do first and how to divide time is a dilemma for everyone living in this day and age.
1: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게 이제 너무 잘 느껴지고 시간은 빨리 가는데 제가 챙기고 하고 싶은 일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시간이 저를 이기는 듯한 느낌? 항상 저보다 한 템포 앞서 나가서 제가 좀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5: 정말 눈 깜빡하니까 사라져 있더라고요. 1년이 되게 빠르다고 느껴졌어요. 맨날 회사만 뭐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6: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저께 뭐 했지? 근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회사 와서 뭐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7: 뭐 나이 먹으면 자꾸 시간이 빨라지죠. 네. 저는 이제 60대가 다 돼가니까 시속 60km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8: 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느끼게 될까요? 뇌의 작동 원리랑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뭔가 예측을 한다. 근데 그 예측이라는 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온 거, 아니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계속 예측하는 그게 우리한테 아주 기본적인 원리고 뇌 전체의 작동 원리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는 별로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새로워요. 그리고 아직은 아 다음엔 이렇겠구나 라고 예측할 만한 충분한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되게 새로운데 새로운 걸 경험을 하게 되면 강렬한 경험처럼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 이 다음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더 이상 새로운 게 많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뇌도 그냥 그렇게 익숙한 일들이니까 반응성도 떨어지고 프레임이 되게 적어지는 것처럼 듬성듬성하게 되니까 그냥 시간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0: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있고 정보의 홍수고 그다음에 뭐 AI 같은 것 때문에 또 언제든지 뭔가 찾아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자극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훨씬 더 나오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시간 지각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멀티태스킹을 시키는 상황이 있었어요.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려운 것들, 내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써서 인지 부하가 높은 거, 그냥 쓱쓱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주의도 집중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을 그 과제도 하면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도 하게 하는 걸 동시에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려운 부하가 높은 인지적인 과제를 할 때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뭔가 되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멀티태스킹 상황, 현대인이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1: The confusion of multitasking is a part of modern-day life. When handling multiple tasks at onc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Perhaps that's why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meditation to regain focus. Slowing down and regulating the breath helps perceive time in a clearer way.
2: 호흡을 바라보면서 깊은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몸이 자연스럽게 긴장 모드에서 이제 이완 모드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이 긴장된 상태를 계속 비우는 거, 그게 긴장됐다는 게 되게 촘촘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하나씩 덜어내는 작업이 이제 명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When we focus on the breath, exhaling deeply, the brain stops sending signals of tension. And begins to reactivate its relaxation circuits.
3: 이제 팔꿈치 천천히 왼쪽 팔꿈치 뒤로 회전해주면서 6단계
4: 배로 상체 이렇게.
1: When we release stress, the brain settles first rather than the body.
4: 고관절 긴장.
1: By breathing and moving slowly. We help our mind unwind. As calm

0: stillness sets in, our thoughts also quiet down naturally.
1: 처음에는 계속 많은 생각들을 마주해야 돼요. 그 생각도 같이 하다 보면 감정이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인 거죠. 그것들을 제거하면 더 이상 떠오를 생각과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눈을 감아도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는 단계가 되는 거죠.
2: 일단 생각을 마음을 비우고 비운다는 거가 보통 사람 우리가 명상을 알고 있죠. 명상. 아무 자극을 받지 않고 있는 건데 relaxed concentratio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수영을 할 때 수영을 많이 한 사람은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 필요한 부위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질 않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0: Tea meditation, which engages all five senses, is a perfect way to quiet the mental chatter and relieve stress. In the busy modern society, tea is often called a slow antidote that promotes mindfulness.
3: 인도 가봤어요. 거기서 들을 걸 끊었어요.
4: 네, 다이어트
3: 해놓고. 다이어트 해놓고. 길에서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돼. 길에서 하면은 몸이 잘 안 풀린 상태로 하니까 하타요가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 빌드업이 되게 중요해.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이 내면을 못 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감각을 못 느끼더라고.
5: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그냥 나를 계속 신경 쓰면서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
0: A moment to pause and focus on yourself. In the busy, fast-paced life, people fill their time each in their own way.
5: 다 시작한 지 얼마 안
4: 됐어. 다시 돌아오는 시간? 유일하게 이제 저만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사나 같은 자세 하면은 또 기분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뭔가 지금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씩 비워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넘어가면은 그 비어 있는 게 또 비워진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아실 거거든요. 오히려 비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즐거움, 건강한 도파민 이런 것들을 조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만약 엔트로피를 줄이면 시간이 거꾸로 흐를까? 냉장고 안에 그 음식을 넣으면 음식의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던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그 음식이 점점 더 과거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도 주어진 객관적 시간을 더 충실한 주관적 시간으로 채우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할 수 있죠. 경험의 양을 늘리면 돼요. 경험의 양도 새로운 경험인 거죠.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작은 일들, 예를 들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원을 아내와 산책하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당에 방문하고, 그 주어진 객관적 시간을 그냥 충만한 주관적 시간으로 꽉꽉 채우는 방법이 아닐까.
1: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갈까 생각했을 땐 내 스스로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주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보고 생생하게, 풍부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가지고 순간순간들을 살아간다면 주어진 그런 유한한 시간들을 훨씬 더 의미 있게 길게 살고 좋은 기억들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What is time? This question remains unanswered.

0: Perhaps because no one has ever fully grasped its true nature. But one thing is clear. We have limited time to live. So, instead of searching for an abstract answer, how about setting this question aside and instead filling your time in your own way?
1: 네,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일종의 클리어 하듯이.
2: 친구들을 만나서 아, 내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는 어때? 그랬더니 모두가 다 어릴 때는 빨리 갔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재밌었잖아.
3: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4: 뭐 24시간을 다 정해놓는다고 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Namhae Archipelago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in the south of South Korea. Lying along the Hansan-Yeosu waterway, the archipelago's mountains and clear waters add to its charm. Let's learn more about Namhae, that is a world apart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urban life. We will look at the transformation of Namhae, where spaces have been infused with new value.
1: 우리 남해 지도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그 얼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또 청정한 지역 그런 곳이 남해군이었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방학 때 되면 남해 애가집으로 찾아오면 그때는 합천 해인사로 해서 진주로 해서 그다음 삼천포로 가서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남해를 들어오면 남해에서 또 버스를 타고 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있고
0: For a long time, Namhae could only be reached by boat from the mainland. Then, in 1973, a bridge officially opened to connect the island. Namhae Bridge became Korea's first suspension bridge, a milestone for the nation. To the locals on the island, the bridge was a godsend that allowed them to reach the mainland whenever they pleased.
1: 1973년 6월 22일 날 개통되고 그때 당시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 이 다리입니다. 개통식 하는 날에는 한 약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 하니까

0: 이 다리를 건드는 사람들이 위해서 이 다리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드는 사람들을 임시로 다시 나오게 하고 제한적으로 보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해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빨간색이 그 상징을 하는 그 관문이었고 지금은 남해의 랜드마크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남해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A place adjacent to Namhae Bridge has wordlessly watched progress unfold. Called Namhaegak, this lodge and resting area was in operation for 44 years. It is notable for being more than a lodge, as it was a popular attraction for the local Namhae people.
0: 남해대교가 개통이 되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그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남해에 사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쉴수 있는 공간으로 해태 건설에서 건립한 그런 후계 공간이었습니다. 1975년에 개관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1: 'Cause it was inevitable that the old Namhaegak building would be renovated at one point. The life stories of the locals in Namhae became fond memories, and those in turn became a chapter in the county's history. 'Presently, this space is where Namhae's history is preserved and put on display.
0: 예전에는 후계소 개념이었기 때문에 1층에는 재가라든지 또 해태에 관련된 어떤 그 홍보관처럼 되어 있었고 이제 남해가 그 모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하기도 하고 아래에는 노래방이라든지 나이트클럽도 있었어요. 남해 최초로 나이트클럽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그에 자기 생일이라든지 이러면 이 나이트클럽으로 몰려와서 또 즐기고 가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1: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 not changed. And that's the role of telling the story of Namhae to visitors. As a sort of memory museum of art, the space introduces the charming traits of Namhae. It is a place that pays homage to Namhae's past and present, but also looks to the future.
0: 2019년도에 남해군에서 남해대교의 그 상징성과 남해각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그 지금 기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건 거의 그대로 있고 지금 그 앞쪽으로 보시면 그 기둥이 남해대교의 그 교각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숙박시설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1: The process of repurposing an old building had the dual intent of retaining the original structure. Revealing the aging signs of the building gives visitors and locals alike an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 identity of Namhaegak. That is the key factor for a renewal of a space.
2: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굉장히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기 남해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추억 속에 그런

0: 건물일 것 같은데 예전의 형태를 좀 유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새롭게 남해 오시는 분들도 잘 즐길 수 있게 공간을 꾸며놔서 좀 뜻깊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1: In every photo on display there is one consistent subject that is photographed. And that's the people. Specifically, visitors and locals of Namhae. They pose while standing on Namhae Bridge and creating mementos of a special moment in time.
2: 저도 여기에 추억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 쉬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었으면 깨끗한 건물이긴 하겠죠. 그러나 남의 사람들의 어떤 그 추억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존이 오랫동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오래도록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Called Treasure Island by the locals, Namhae has several scenic places here and there. Mijo Port is known as a cozy fishing harbor that is indispensable to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3: 저희가 처음에 미조항을 보게 된 거는 스페이스 미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보게 됐습니다. 조도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는 섬도 있고 나머지 옆에 또 에도, 사도, 뭐 미조도라고 하는 무인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섬들에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이 되고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점점 버려지고 있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됐는데요.

0: From Mijo Port, fishermen set sail on their fishing boats to the open sea. A daily routine that spanned for countless days in Mijo Port. Dreaming of a big haul of fish with a deep appreciation for the ocean. The fishermen are grateful for the bounty they reap from the sea. For years, the former cold storage facility played a big role in the fishing village.
1: 사실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미조라는 마을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 냉동창고는 항구에 마주한 굉장히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보였었고 저희가 볼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지 조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멈춰있는 어떻게 보면 잠들어있는 거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 The biggest building in this tiny fishing village, a cold storage building that witnessed the ups and downs of life as a fisherman. Like all good things in life, the end came for this place too. But in a turn of events, the former storag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1: Still, 여기는 어업이 활발한 곳이어서 이러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업의 활동들을 건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바깥 부분에 창을 최대한 많이 내서 바깥의 풍경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남해 이 스페이스 미조라는 냉동창고는 거대한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박스 같은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밀한 냉동 코일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냉동 코일은 이 건물의 사실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죠. 예전에 얼음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얼리기 위해서 냉각기가 작동하던 당시에 필요했던 그 냉동 코일의 일부를 저희가 미술품 같은 형태로 지금 남겨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심지어 천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서도 아 이전에 이곳이 냉동 창고였구나라는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이러한 낡은 부분들을 오래된 시간의 역사가 쌓여서 낡아지게 된 재료가 어떠한 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함께 보시면 또 즐거운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This space smartly maximizes the former facility's massive room. Glass walls and high ceilings bring in plenty of natural light, illuminating the whole space brightly. Upon closer inspection, you will see that the materials that are tied to the cold storage facility's history dating back to the days when it was in operation. These old fish crates have been repurposed, as you can see. Different themes are highlighted on each floor, offering a different viewing experience. They all tie into the story of Mijo Port.
1: Our 대부분의 항구가 그랬듯 미조 항도 원래 해안에 있는 공간을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척을 조금 해서 땅을 만들어서 지어지게 된 건물인데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해안 이전에는 해안 절벽이었던 그 바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미조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안에서 깨끗한 미술관의 모습과 반대쪽에는 자연이 만든 그 해안 절벽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도 관람 포인트로 추천드립니다.
0: The cold storage facility and local culture have become the source for a new interpretation that has transformed this place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center while keeping the identity of Mijo Port as it were. Finding ways for the new and old to coexist in harmony together with the underlying mission of sustainability are also pursued.
1: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어떤 건축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공간이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억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의 원형을 지키고자 하였고요. 추후의 운영이랑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까지도 남해군에서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이 공간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간의 발전이 다른 섬이나 다른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0: A space that witnessed hardships and rewarding moments in life now serves as a hub that brings art to the local region. I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embark on a new beginning while preserving the local culture and seeking new vistas. Showing how abandoned places can be repurposed, Space Mijo offers regenerative architecture as a solution for the present and future.
1: I'm still a person, 물리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는 것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또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After crossing Namhae Bridge, you will find yourself in Seolcheonmyeon. And to the east, there is Hacheon City, while to the north, there is Hadong County. In this slow-paced and leisurely area, a new space has emerged thanks to the efforts of its residents. The neighborhood has a slow-paced vibe. One particular place here was renovated through the efforts of the locals. A former bathhouse was transformed into an art gallery. How did these two vastly different spaces converge into what it is now?
2: Yes,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설천면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 노후 등 관리적 측면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옆에 새로운 복지관에 들어서면서 기존 건물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경남도 시범사업인 서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2020년에 선정되고 2022년 7월에 눈대목탕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0: Artworks are on display inside the well-preserved former bathhouse. So here, we have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that became unlikely bedfellows. Two unlikely bedfellows,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are the result of the passion and efforts of the locals who wish to revitalize this place.
2: Yes, 저희 눈대목욕탕 미술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1개월 전시를 원칙으로 전국의 예술가나 예술단체 누구나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가나 뭐 그림, 도예 동아리, 뭐 학생들, 작가분들이 매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 보물성 그리다라는 미술 동아리 회원 17명이 예술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민화나 아크릴화 등 40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0: Not only were bathhouses used for bathing and washing, but it was also a space where neighbors socialized in a relaxing atmosphere. The Nunnae Bathhouse Museum of Art became a new socializing place that brings art to the locals.
2: 주민 소통의 장소이자 문화 예술의 목마른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평소 낮에는 어업이나 농업,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구제비나 내일은 화가팀에 그림 동아리가 있을 정도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림 수업을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월에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림책이나 도자기 작품 이런 걸 전시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한 거를 인근 지하가동센터 아동들이 보고 자기들도 작가가 돼보고 싶다고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며 하반기 때 작품 전시를 예약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appreciating artwork while enjoying fun activities. Visitors and locals alike can freely spend their time here as if they are going to the original bathhouse. The Nunne Bathhouse Museum of Art is a space that is giving a boost to the village atmosphere.
3: 어떻게 보면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도하고 군하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이 이제 남해 강남 오시는 분들이 이 미술관에도 들리고 그림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이 관람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상당히 효과적이죠. 네, 좋아요. 여기는 목욕탕 안 하지만은 그냥 목욕탕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하죠, 사실. 네.
0: Where neighborhood bathhouse became a place for art and socializing, and where Mijoport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along with a new space to highlight the history of Namhae Bridge and its enduring legacy. All of these shining stories come from Namhae. And making this all happen are new spaces that lin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0: 1970년대, 80년대에 빠르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때 지어졌던 건물들도 지금 건물이 너무 예쁘지 않고 혹은 질이 좋지 않아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치열한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일부는 남겨두고 또 미래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An island that was isolated for centuries became connected to the mainland via a red bridge. Many untold stories flowed back and forth after this connection was achieved. And those stories have been recorded and stored to become a part of Namhae's history. Valued locations on Namhae, a treasured island that are infused with fond memories and nostalgia. They will brighten Namhae for years to com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Make it, make it hotter, and make it, make it hot. 뿅뿅 하다, 뿅뿅 hot.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다다리, yes, honey. 다다리, 다다리, come, honey.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요.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0: 쓰자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으세요?
1: 무슨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완전히...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분이세요?
2: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데키마스까?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3: 오스스메.
0: 있나봐.
4: 있나봐.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4: 보크노.
0: 하이.
4: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4: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3: 니혼.
1: 케이비티
0: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죠. 다이

0: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1: 이제 날아가 볼까?
0: 다시 날개 펴.
1: 오, 오. 잘생기셨다. 어,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한국 분이세요?
2: 네.
1: 오, 오,
0: 오, 오, 오. 어디 가는 길이세요?
3: 아, 저 출장 서울에
0: 출장.
3: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0: 아, 대구로?
1: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3: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0: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닐 일이 많으면은 짐을 네. 또 싸야 되잖아요.
3: 네, 그렇죠.
0: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아, 이런 게 있나요?
3: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오! 기본적으로 챙기고
1: 스킨케어.
0: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3: 아,
0: 자주 쓰고 있다.
1: 오! 오! 있다. 있다.
3: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1: 네.
0: 싼 것만. 케이비트예요.
1: 맞아요. 역시.
0: 아, 닥터 G.
1: 와, 이거다. 닥터 G.
0: 닥터 G와
1: 톡톡 토너.
0: 라운드 랩.
1: 어,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3: 아, 예비군에서 파는 거나.
0: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1: 아,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0: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1: 맞아요.
3: 평소에 네.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0: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3: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1: 네.
0: 편있어.
3: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3: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0: PX를 자주 가시나요?
3: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0: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4: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4: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4: Los Angeles. For how long?
5: Oh, well,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4: Oh, then right now you're coming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4: Oh, really?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4: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4: Oh,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4: Oh, okay.
5: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0: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게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1: Yeah. Yeah.
0: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to moisturize.
4: For so long in the airplane.
5: On the flight.
4: Yeah, on the flight.
5: I have it, yeah.
0: 마스크팩.
4: 마스크팩을 이제.
5: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0: 오. 완전 K
1: 그치?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0: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4: 고고.
0: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고고. 좋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0: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분가 가는
0: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0: 구미.
1: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어머, 혼자 지내는 게 힘드시죠?
7: 네.
1: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7: 네.
1: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1: 네이밍 쿠션?
7: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1: 네.
7: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1: 오, 지금 챙겨놓은 거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1: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1: 네.
7: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0: 지속력이 강하다.
7: 네.
0: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요, 이거 세트로.
0: 아, 세트.
7: 네.
1: 이쁘다. 괜찮은데?
0: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1: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1: 어, 여행 가시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네.
0: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죠.
0: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0: 잡아요. 아, 진짜요?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쿠션 갈 것 같아요.
0: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0: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4: 네.
0: 그렇죠?
4: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또 이제
4: 뭔 스팟이?
0: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4: 아, 사진 스팟.
0: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4: 남는 거 바로.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4: 사진 렛츠고.
0: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2: 오, 오, 오,
1: 뭐야?
0: 와우,
2: 와우,
0: awesome.
2: 뭐야? You too, Seoul Beach in the Maridong.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막아졌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오 어, 어,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예.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핫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장난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1: 뭐야?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2: 예.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오!
1: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 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그렇고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성분과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 in 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발라야죠.
1: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 되는데.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나요?
0: 그렇죠.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어,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만해.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1: 네.
0: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할
1: 네.
0: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 나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요.
0: 기다려 봐. 아직 남았어.
1: 아직 남았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0: 그래서 그런 거죠. 그 역량이다. 네. 궁금한데 네.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이걸 해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네. 하시죠.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주고.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1: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한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계승과 혁신에 걸맞는 곡들로 정했습니다. 혁신적인 곡이 전통이 되고, 바로 이 전통에서 계승으로 변해서 또 그 다음에 교향곡들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혁신, 전통, 계승, 혁신, 어떻게 이렇게 서로 영감을 주면서 계속 저희들이 발전해 갔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선우예권 선생하고 한스그랍 선생님하고는 그야말로 이 귀로 음악을 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귀로 두 아티스트가 연결이 돼서 거의 80-90명 있는 오케스트라와 귀로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이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지 바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평창 대관령 음악제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바로크의 곡들도 많이 프로그램에 있고 또 굉장히 현대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챌린지일 수도 있어요.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곡 같은 그런 부분들은 심지어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작곡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주자도 그렇고 또 청중들도 굉장히 챌린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만큼 더 연주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창에 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마을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연주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끝나고 아니면 뭐 리허설 하는 중간에 이 마을에서 관객분들이랑도 굉장히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연주 끝나고도 관객분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연주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나고 관객분들이랑 가깝게 느껴지는 게 또 제 생각에는 평창 음악제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번 개막 연주에 연주를 한 곡은 멘델슨 피아노 트리오 2번과 브람스 피아노 퀸텟 오퍼스 34인데요. 둘 다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또 멘델슨은 고전이랑 낭만 사이에 있는 곡이고 어떻게 들으면은 베토벤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또 굉장히 낭만스러운 굉장히 격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브람스 피아노 퀸텟을 이번에 연습을 하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은 곡 자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마치 작은 교향곡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고 밸런스가 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하려고 굉장히 피아니시모랑 피아노 사이에서 그런 차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한번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이 더 길어지고 오후가 더 길어지는 약간 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적에는 이렇게 시간이 느려졌을 적에 제 자신을 볼 여유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조금 더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넓어지는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 의미 있는 곡목들, 새로 발견하는 아티스트들, 처음 듣는 곡들로 조금씩 채워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Refrigerants i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can contribute to pollution. Common refrigerant substances are thousands of times more potent than carbon dioxide. Own R2Tech has created new environmental values by collecting and recycling used refrigerants. We look into Own R2Tech, which has built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that can reduce carbon emissions. Own R2Tech is located in Pohang,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company has built a large-scale commercial cyclic distillation column with a height of 5.5 meters. It can deal with 25 cubic meters of used refrigerants per hour.
1: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환경 기업 온 R2Tech은 에어컨, 자동차, 냉장고, 냉난방 공조 설비에 사용하고 버렸던 폐냉매 물질이 불러온 기후 위기에서 오존층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냉매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하여 순환 자원으로 분별 정류 재생하고 안정적 물질로 치환 처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0: Resource recovery is the initial stage for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The substances are put into specialized containers. The collected materials go through the equipment, which can separate and purify more than 99% of the pollutants.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10만 톤 이상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순환 자원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을 시작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개발 도상 국가들의 폐냉미를 위탁받아 처리해주고 있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강소 기업입니다.
0: The firm is equipped with facilities that can deal with 2 tons of substances at once. Also, it has built distillation facilities that can cope with 5 tons of materials a day. After about 5 hours, the used refrigerants can be converted into recycled resources, which have the same quality as newly produced refrigerants.
1: 회수된 폐냉매는 가장 먼저 냉매 종류와 오염 정도를 분석, 분류합니다. 구분 분류된 폐냉매는 폐오일 정발 잔본, 불응축가스, 수분, 산분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후 2차 지시 분석을 통해 단일 냉매인지 교차 오염 냉매인지 확인을 합니다.
0: High purity recycled refrigerants are produced after going through the 3 purification stages. The most polluted materials, or the ones that are mixed with other materials, are purified through batch type and continuous type plants. After separating the mixed materials and precisely controlling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levels, high quality resources can be produced.
1: 분별 정류는 냉매마다 다른 비등점과 상대 휘발도 차이를 이용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혼합된 폐냉매를 가열하면 비등점이 낮는 냉매가 가장 먼저 기화하고 이후 응축 과정을 거쳐 각각의 냉매를 분리하게 됩니다. 저희는 15단 회분식 설비와 45단 연속식 플랜트를 통해 교차 오염된 혼합 냉매도 99.5% 이상의 고순도 재생 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ers of the company have boosted stud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Based on the thoroughly analyzed infrastructure, the firm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It has focused effort into improving the cyclic distillation technolog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the current distillation methods.
1: 현재 저희는 기존 기술로는 분리가 어려웠던 초금비전 혼합 냉매를 재생하기 위한 사이클릭 정유와 흡착 분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비등점 차이가 매우 작은 냉매 성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4세대 분리 기술입니다. 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폐냉매를 순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accumulated skills, the company has achieved various patents and certificates, and it has gained more ground in the related industries. By suggesting cutting-edge resource circulation solutions, the firm aims to build a sustainable future.
1: 폐냉매는 온난화 지수가 매우 높은 불소계 온실가스로 적절히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13건의 등록 특허와 고도 분별 정유 플랜트를 기반으로 고품질 재생냉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ON R2TECH has expanded its sales 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US. Thanks to the strengthened quality control and advanced technologies of the company, it has recently signed contracts with global refrigerant providers.
1: 저희 ON R2TECH은 현재 경기도 화성에 제2공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냉매 회수 재생 처리 역량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매출 3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테크 환경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ON R2TECH has taken the lead in building a resource circulation ecosystem based on its leading-edge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future.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우와, 비주얼이.
1: 우와, 저기 뭐야?
0: 제육볶음. 와우.
2: 피클링. 와.
0: 아, 이게 연잎밥이구나.
3: 이게 연잎.
2: 대박.
1: 우와. 그렇구나. 여기 부여의 연잎밥이 왜 유명한 거예요?
4: 그 옆에 서동공원이 있거든요.
1: 서동공원?
4: 네, 우리나라 제1호의 인공연못인데, 어. 그 주변에 연꽃이 한 천만 송이 피어요. 9월달 서동시장이라고 8월 초까지 사실 주변에 연잎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
1: 와, 맛있어요? 어때요?
2: 오, 진짜 향긋해요.
1: 진짜?
2: 네, 그리고 그래요? 그냥 쌀이 아니고 찹쌀인가 봐요. 쫀득쫀득하고요.
0: 아, 진짜 찹쌀 이게 제일 네. 제일 좋아요, 진짜.
1: 우와.
2: 너무 맛있다.
1: 이 향이. 어. 이 향이 싹 퍼지네.
0: 어,
2: 이게 부여의 향인가 봐요.
1: 되게 좀
5: 너무 맛있어요.
2: 우와.
1: 아, 유준 씨가 진짜 먹을 뻔.
2: 그러니까.
1: 오자마자 네, 아. 사실 저희 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유준 씨. 진짜 먹을 복 있으시네. 아, 맛있는 거 딱 먹을 때. 네. 이건 막 시즌 1 때는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어요. 아, 지나가면서 막 돌멩이 같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그럼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0: 아, 네.
1: 편히 편하게 드시죠, 편히
2: 편하게. 어른이 먼저 드셔줘.
1: 아, 아니, 아니. 저 그렇게 어른.

0: 와.
1: 여기가 어디죠?
2: 구들의 선착장.
3: 구들의 선착장.
2: 저희 배 타러 왔어요. 와. 강릉 쫙 보이죠? 이야. 근데 이따가 보면은 저 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 유람선 같은 거 타보신 적 있어요, 다들?
4: 아니요.
2: 한 번도 없어요?
4: 네, 없어요.
2: 이게 사실 배 타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미는 그 북한에서는 배를 타본 적은 없어요?
5: 한 번도 없어요.
2: 아예 근데... 타보질 못해요?
5: 네, 그 1회차 때 그때 저희 가가지고
2: 탔었을 때? 네, 인천에서?
5: 인천에서 탔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2: 그래서 보미가 그때 막 소리 엄청 지르고 막
6: 아, 좋아서요?
5: 좋아서.
2: 좋아서, 좋아서. 너무 좋아해서. 보미한테는 다 하나하나가 되게 새롭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5: 아, 첫 경험이니까.
2: 그러니까.
7: 아~ 지금 배가 오고 있어요.
6: 어! 아, 저 배인가요?
2: 자, 저희가 탈 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와! 와!
8: 이게 도지라고요? 와! 와!
6: 와! 와! 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9: 진짜. 배가 네. 보람사로 출발하겠습니다.

0: 우리가 지금 가는 게 고란사라고요?
1: 고란사.
2: 고란사. 아, 고란사.
0: 이 고란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찰이 그렇듯이 왕릉이랑 사찰이 같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란사도 마찬가지로 왕릉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왕족들이 기도하러 자주 가던 사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고란사보다 좀 더 유명한 고란사의 샘이 있거든요.
1: 샘?
0: 그 고란사 뒤에 샘이 흐르는데 그 샘물이 마법의 샘물이래요.
1: 마법의 샘물?
3: 뭐 마시면 뭐 어떻게
0: 맞아요.
3: 그럼 이게 카운트 증거가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오빠. 너 티야?
3: 카운트 증거 있어요. 마시려고요.
4: 그래서 네. 그 마법의 물을 네. 두 명만 지목을 해서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바로 지목해볼까요?
2: 아, 바로? 그러면 막내니까 저랑 헌터가 둘이서 갔다 오겠습니다.
1: 아이,
0: 갑자기?
1: 에이,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요?
2: 네, 저희가 아유, 여기서 또, 쉬고 계시면 따라오겠습니다.
1: 아유, 또 그렇게 너무 보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애드입니다, 애드입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여기 샘물을
0: 여기 떠오는 거예요?
2: 가득 따라올게요.
1: 또 마법이 네. 또 들려있으니까 최대한 네. 많이
2: 가득. 많이, 네.
1: 일단 한

0: 님 드시고 와요.
1: 감독님들도 이제 드려야 되니까.
2: 아, 감독님. 네.
3: 감독님들이 다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 아니, 아니.
3: 뭐야?
1: 금방 달려.
3: 달리기 빠르니까.
2: 오!
4: 야, 불안 사람들입니다.
0: 어디죠?
5: 와, 좋은가요?
3: 어떤 거예요?
5: 야!
2: 멋있다. 와, 와.
4: 예, 부탁드립니다.
0: 잘 보겠습니다.
2: 화이팅,
0: 화이팅, 화이팅!
2: 젊은데.
0: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천천히, 천천히.
1: 여기가 그 유명한 보란사 공간.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샘물을 찾으러 가야 돼.
3: 우리 3년 젊어지자.
1: 오케이.
0: 어? 바로 출발?
4: 네, 저희는 가야 그냥.
0: 아, 진짜요?
1: 가시는 거야?
3: 그런 것 같은데.
1: 에이, 오시겠지, 다시.
3: 진짜 우리 버리고 가시는 건가?
1: 에이, 아니, 장난이겠지, 장난이시겠지.
6: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바위, 큰 바위, 다코왕입니다.
0: 어디? 이거요?
6: 백제말 의자왕 20년에 103,000 궁녀가 떨어졌다는 다코왕입니다.
0: 아, 여기가 거기예요?
6: 떨어진 왁자, 고도왁자,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친필을 바위에 암각을 해놓았답니다.
2: 그러면은 3,000 궁녀면 3,000명이라는 거잖아요.
7: 아, 이게 안타깝게도 진짜 3,000명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요.
0: 사실 그렇죠.
7: 네, 예. 실화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온 이유가 아마도 백제가 멸망할 때 나라를 지키지 못한 궁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0: 그치, 약간 좀 너무 착잡하기도 하고.
7: 네.
0: 막 뭔가 우리의 막 애절함을 알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7: 그렇죠. 그래서 백제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백제하면 낙화암, 그리고 낙화암하면 삼천궁녀, 이렇게 딱 연관해서 떠올리는 것 같아요.
0: 맞아.
3: 아, 오늘 숙소 들어가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숙소 가야 되는데. 여기네! 약수터!
3: 여기야?
1: 뭐야? 보란 약수를 한 잔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는데 백제의 왕은 보란 약수를 즐겨 마셔 건강을 챙겼다고 한다.
3: 그러면 이거 마시면 우리 다시 19살이 되는 거잖아?
1: 그러네! 3년! 그러면 두 번 마시면 이제 6년 젊어지고.
3: 자, 6년 젊어져 볼까?
1: 렛츠고!
3: 렛츠고!
1: 마시러 가볼까?
3: 와, 이거 진짜 바로 마셔도 되는 거야?
1: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6: 우와, 일로.
3: 우와, 이거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
1: 아, 생각보다 깊은데. 오,
3: 우와. 냄새 한번 맡아볼까?
1: 오케이.
3: 야, 젊어지는 냄새다.
1: 그런 냄새.
3: 젊어지는 냄새.
1: 자, 오케이.
3: 같이 마셔보자.
1: 마셔보자.
3: 야!
1: 맛있는데?
3: 달라!
1: 아!
3: 이주아, 너 주름이 좀 없어졌다.
1: 야, 너 좀 젊어졌는데? 내 연습생 때로 돌아간 거 같은데?
2: 진짜? 아, 진짜로?
1: 좀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
3: 이야, 소리 들어봐. 이게 젊어지는 소리야. 오케이!
1: 이제, 오케이. 됐다.
3: 오는 또 나를
1: 이제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빨리 온다 했으니까. 바로 가볼까?
3: 갈래말래.
1: 애명이네.
3: 가자.
0: 약간 그 텃밭에 내놓은 아이들 같다.
2: 텃밭이요?
0: 아, 텃밭이라기보다 뭐라 그러지?
2: 바깥에 내놓은 아이들.
8: 물가에.
0: 물가.
2: 텃밭. 야!
0: 근데 진짜 물가에 내놓잖아 우리가.
2: 어? 어?
0: 왔어. 아, 고생했어. 아, 와, 이게 그 샘물이에요?
3: 맞아요.
0: 아, 먹어볼까 지금? 일단 레이디 퍼스트 한 번.
2: 감사합니다.
3: 진짜 맛있다.
0: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몇 년? 이랬어 이거.
3: 와, 지금 와, 10년이 없어진 거요.
0: 그게까지 해! 물 가지고!
7: 아, 근데 맛이 달라요.
0: 에이!
7: 드셔보세요.
0: 솔직말로 하면 안 돼, 진짜로.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아, 참.
8: 놀라신다, 무조건 놀라신다.
9: 오, 넣은 것 같은데? 어?
3: 주름이 좀 없어졌다.
0: 확실히 그 약수는 다르긴 다르다. 뭔가 더 청량감이 드는 느낌이에요. 뭐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좀 맑은 듯한 느낌이 든다.
7: 어때요?
0: 빨리 오세요.

0: 대립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우리들의 DMZ를 소개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정전으로 멈춘 한국전쟁.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각각 2km씩 물러나며 비무장지대, DMZ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DMZ와 접경지역을 다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야 전방이 중심이 된다. 그런 뜻에서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가 오늘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0: 통일부는 DMZ 관련 자료와 서비스를 모아 정보 허브로 구축한 DMZ 포털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이용자는 정책 연구부터 학술 논문까지 폭넓은 자료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도 도입돼 국내외로 DMZ의 가치를 알리는 대표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인이 쉽게 갈 수 없는 DMZ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2: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 슬로건과 함께 홍보 행사를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DMZ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으나 제대로 관심 없던 것들,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던 것들을 모아서 방법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0: DMZ 빅게임이라는 참여 교육 콘텐츠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연구사가 되어 훼손된 DMZ 기록을 복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DMZ 생태와 환경, 국가유산, 사람들과 평화관광 등 주제별 전시물을 읽으며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합니다.
3: DMZ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시 공간처럼 조금 편하게 DMZ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그런 형태로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DMZ에 대해서 배워야겠다가 아니라 DMZ 이야기들에 빠져서 즐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DMZ를 알리는 일에는 접경 지역도 빠질 수 없겠죠. 동쪽 끝 고성부터 서쪽 끝 강화까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0개 시군이 나섰습니다. DMZ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 가기 힘들고 좀 접근하기 어려운 접경지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친숙해진 것 같아요.
0: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의 현장이자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보여주는 곳. DMZ의 문이 환히 열리고 모두가 찾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0: 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곧 저는 장소의 힘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갔을 때 느껴지는 것. 그런 경험이 왠지 정재훈 작가님은 있을 것 같아요.
2: 지금 북한에 갔을 때 그런 느낌 받은 건 정말 많은데 지금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판문점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판문점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판문각이라 그래요. 아. 제가 양쪽을 다 가봤는데 그 공동 경비구역 가보셨어요? 한국에서도?
1: 예, 예.
2: 굉장히 엄격해요. 거기 가면 군인이 이렇게 딱 서 있어서 군인 뒤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바로 뒤에 문만 열면 북한이어서 그렇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거기인데 거기 가면 굉장히 차가워요. 벽돌도 차갑고 없어요. 그냥 안에 의자 몇 개. 근데 그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견학도 가잖아요. 우리 예전의 모습 이런 자개 상도 펴놓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와서 그냥 앉아있게 하고 공간에서 우리가 벌써 편하지 않을까. 판문점이 좀 차갑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3: 저는 두 가지 정도 경험이 있어요. 그 장소가 주는 힘을 확 느꼈던 경기도 화성에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당항성. 우리 역사책에 보면은 백제, 신라, 고구려가 서로 뺏으려고 굉장히 그 애를 썼다는 성이에요. 그래서 당항성이 뭐 그렇게 중요한 성이길래 이렇게 치열하게 삼국시대 때 싸웠는가. 이게 책으로는 잘 절감이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혼자 올라가 봤거든요. 당항성을. 165m밖에 안 돼.
0: 오, 되게 낮네.
3: 굉장히 낮아요.
0: 네.
3: 그리고 해안가에 바로 붙어 있고 성에 올라갔더니 서해 쪽에서 들어오는 저 인천 송도도 보이고 남양만하고 아산만 들어오는 모든 배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관측 지점이었던 거예요. 당항성이.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교류하려면은 그 일대를 어쨌든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조그만한 성을 가지고 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구나. 그대로 이제 와닿는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여기 촬영팀하고도 간 적이 있었는데 2019년 여름에 크라스키노라고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한 곳.
0: 네.
3: 아, 그러니까 그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처결하지 않으면 뭐 장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네. 이제 단지를 했던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딱 도착했는데 가기 전에 백두산 천지를 못 봤어요. 우리 일행이. 그 접경적 답사할 때 천지 못 보면 굉장히 여행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0: 근데 제가 알기로 네, 그 천지를 네, 제대로 네. 보려면 상대가 그러니까, 더워야 된다고
3: 맞아요.
0: 하던데 네. 날씨나 네. 이런 것 때문에.
4: 저는 세 번 봤어요. 네.
3: 저는 다섯 번 봤습니다.
0: 아 지금 선조들의 대결하실 네, 건가요?
3: 그렇죠. 그래서 천지를 못 보고 한 100여 명 정도의 교사들과 함께 이제 러시아로 넘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4: 아...
3: 그 공간에 그냥 내렸을 뿐인데 막 눈물 흘리시면서 묵념으로 그러고 다들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3: 그래서 야 역시 역사는 또 평화나 통일도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고 보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생각을 그때 했어요.
0: 이게 저희 프로그램하고 교수님의 그 평화기행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선을 넘는
3: 맞아요,
0: 인문학이잖아요.
3: 맞아요.
0: 저희는 그런 영역화, 지역화가 안 돼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3: 장소는 고유하지만 장소성은 무궁무진하죠.
0: 네.
3: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것이 동대문 운동장 근처잖아요.
0: 네.
3: 이 공간.
0: 예.
3: 동대문 하면 배우님은 어떤 기억이나 느낌 같은 게 있어요?
0: 저는 동대문 하면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장충동 족발도 족발. 좀 생각나고
3: 맛있는 먹거리가
0: 맛있는 먹거리
3: 그렇게 되는 거죠.
0: 또 동대문 운동장
3: 근데
0: 야구. 이것도 생각나고 야구도 생각나고
3: 연식이 좀 있으시구나. 운동장 있던
0: 기억 안 나요.
3: 아, 네. 저한테는 이 동대문 운동장 이 근처가 일터예요. 일터.
0: 아.
3: 저한테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0: 네.
3: 저 대학교 때 여기서 지하철 푸시맨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0: 오.
3: 예, 사람 밀어주는
0: 미는 거.
3: 거. 예, 그다음에 저기 대학원 때는 여기서 야식 배달했어요. 여기 상가에서. 저한테는 동대문이라는 단어와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갖는 의미라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과 직결되는 거지 누가 거기서 동대문은 옷 파는 곳이다. 이렇게 누가 정해준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죠.
0: 그렇네요. 네.
4: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역사 교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 있는가
0: 네.
4: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들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새롭게 주목한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꼭 DMZ라던가 이런 걸 꼭 가면 좋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도 좋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아 우리 부산에는 어떤 공간이 통일이나 혹은 분단이나 평화와 연동돼 있을까? 네. 그리고 광주에 사는 사람들 혹은 철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각자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이게 만개를 하게 되면 네. 독자들과 같이 네. 다음 편을 써가는 거죠.
0: 저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전쟁기념관인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서 전쟁 참혹했지, 무서웠지, 공포스럽지. 근데 오히려 저는 전쟁기념관을 가면 오히려 평화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아, 이런 많은 정말 희생과 노력 끝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평화구나. 거기 와서 되려 평화를 찾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2: 지금 전쟁기념관 딱 말씀하셔서 북한에 있는 전쟁기념관 그리고 호주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저희 다 가봤는데 정말 제가 느낀 건 누가 어떤 장소에서도 누가 이겼냐를 먼저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 항상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꼭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추모도 하는데 이런 걸 좀 기념한다는 점에서는 내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기념한다는 건 추모하는 거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3: 제가 이 대한민국 평화기인 책을 쓰면서 UN 기념공원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 하다가 제목을 평범하지 않은 시대를 산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전쟁의 시대는 되게 격랑, 평범하지 않은 정말 일생에 한번 만나기도 싫은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그치. 또 누군가의 뭐 오빠였고 그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근데 그 공간에서는 그것들은 다 생략된 채 어떤 전쟁 영웅 또는 희생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지인들의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국립묘지나 무덤도 네. 굉장히 좋은 평화기행 장소가 되는 거예요.
0: 이런 우리의 장소도 이런 전투식량 같아요.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느끼는 곳.
3: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해야 될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이.
4: 근데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념관이나 전쟁이나 분단과 관련된 이 안의 내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적대성을 중심으로 남북 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의 전국에 있는 기념관들이나 평화 아니면 전쟁, 분단 관련된 곳이 이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네.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저는 인천 같은 경우도 안보의 도시로 각인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인천은 어찌 보면 중국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평화를 열 수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최적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진환 교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 평화기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해석의 노력들이 미래의 우리 세대들 혹은 미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2: 다크 투어리즘 요즘엔 그런 것도 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힘들었던 역사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3: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1: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족들하고 여행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저희가 보면 보통 건물이나 공간을 자연스럽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저한테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어느 순간 이제 공간이랑 건축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를 지원했는데,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건축 설계는 아닌데 건축 관련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건축은 아무래도 공간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다른 데선 잘 하는 일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공간을 다루는데 이게 여러 감각들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건축가 아니고선 이렇게 다루는 일이 직업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매력을 잇고, 일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다룰 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다뤄야 되고, 법적인 것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 예시와 다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어려운데, 그게 또 새로운 걸 다루기 때문에 그 새로운 걸 또 찾아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건축이 타 직업보다는 이게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과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그 무운이라는 한옥 프로젝트를 했던 게 있어요. 숙박을 위한 공간이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뭐 일반적인 그런 현대 건물, 신축 건물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예전에 경험도 해봤고 이렇게 했지만, 한옥을 지어보는 거, 한옥을 설계해보는 거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되게 독특하고 또 특이하게 기억에 남았고, 전통 한옥, 전통 건물에 대한 저희 틀이 많이 깨졌던 거기도 해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한옥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한옥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뭐 이제 이런 사례 자서도 많이 해보고, 전통적인 것도 또 연구도 같이 연지하고 하면서, 아, 이런 식도 한옥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한옥의 그런 앞에 좀 회벽으로 돼 있는, 어떻게 보면 격자로 된 그 벽은 약간 특징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설계 반영했고,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어떠한 요소들은 다 넣으면서,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요소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공간을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충도 하고 또 새롭게 해석을 해서 공간을 만들은, 그래서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가들이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걸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생적으로 건축이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새로운 거를 모두 다 해보고 싶어 하고,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새로운 거죠.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이제 마냥 새로운 거, 마냥 도전적인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마냥 새로운 것만 해서 이게 공간적으로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 있는 어떠한 느끼는 점 이런 것들에서 약간은 좀 비틀어서 새롭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더 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거는 저도 이거 딱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는데, 조금 더 도시에 이제 좀 일상의 조그만 부분들을 건드리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작업이 있는데, 이게 되게 조그만 건데, 뭐 도서관의 조그만 테라스, 옥상 테라스 공간에 조금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도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간들이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큰 건물에 좋은 건물들 이런 것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작 저희가 생활하면서 일상에서는 도시의 이런 사이 부분에 이런 것들에 더 직접적으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은 들어요. 근데 되게 도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개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공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 그 땅의 사유지일 수도 있고 네. 버려진 공간이 이걸 누가 관심 가져 이런데 그걸 조금만 바꿔주면 일상 속에서 되게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작업들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프로젝트 그 4, 5학년 때 했던 프로젝트가 그런 도시 사이의 이제 사이 공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휴식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바꾸자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또 영향을 미쳐서 또 뭐 유효한 생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최민욱 소장이 06학번이었고요. 기억나는 거는 자기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모습이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최민욱 씨가 이제 재수업 시간에서 작성한 논문인데요. 이게 이제 4학년 과정인데요. 4학년 답지 않게 굉장히 세밀하게 자료를 찾아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최 소장의 어떤 일관된 태도를 지금 거꾸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도시 구조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 사이의 공간에 대한 천착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그의 저기 아까 말씀드린 성격하고 태도 이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5학년 수업에서 제가 공모전을 같이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동을 공원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정동을 기존의 문화재라든지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살리면서도 지금 현재의 설계가 개입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설계였는데 본인이 쓰기로는 이제 현재 정동은 가득 찬 도심 속에 틈이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0: 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틈, 그러니까 사이, 여기서도 지금 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사이 공간에 대한 천착, 이것이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이 공간이라는 게 대체로 길인데, 길이고 도로이고, 도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걷는 거는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고, 그 움직이는 거는 변화니까, 그 시간하고 공간을 거기에 이제 건축한 사람들은 개입한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저 플러스 이제 두 사람의 소장이 같이 셋이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용하고 소소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노말이 결국엔 이제 노멀 영어에서 R을 빼서 이제 약간 평범한 일상 속에 약간의 조그만 터치를 통해서 이제 비틀어서 좀 새롭고 좀 비범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무실을 같이 만들어서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편해야 되고 사람이 채웠을 때 이제 좋은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 아래서 좋은 그릇이 되는 건물 또는 어떠한 건축물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쵸, 세 사람 성향이, 저희는 농담적으로 한 명은 공격, 한 명은 미드필더, 한 명은 수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비인데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막 이렇게 그냥 지르기도 하고 막 하면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정리를 하고 중간에서 또 중재자 역할을 하고 뭐 이래서 세 사람이 약간씩 성향은 달라요. 근데 그런 다름이 더 저희를 이제 작업할 때 다양한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겠다는 분들 뭐 아니면 일반인들도 건축가가 그래서 결국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잘 몰라요. 이제 뭐 건물 짓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설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건축가들이 대중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거죠. 뭘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주를 만날 때 그런 이제 설명들을 해주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거를 좀 더 알려줘서 건축가가 뭘 하는지 또 이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뭐 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요즘에 그래도 가장 큰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소소하게 그것도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젊은 건축가들을 좀 해서 이번에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가 얘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이제 건축가들을 컨택했을 때 저희가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도 뭐 마침 이게 도시재생 이런 것들 관심도 많고 한옥이나 이런 것들의 이 작업들을 좀 해왔던 상황에서라 또 그렇게 연계가 돼서 작업 이 되게 됐죠. 거기는 이제 복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도 개입돼 있고 기업도 개입돼 있고 이제 저희 건축가도 개입돼 있고 되게 개입된 사람이 많았는데 각자가 원하는 파트랑 각자가 원하는 요구들이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다른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이 건물을 통해서 그 마을이 좀 도시재생하는데 약간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 건물이 가진 그런 시간적인 거나 기억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건축적으로 또 남기고 재해석을 해서 건물에 투영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관점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조건 옛날 것만 가져오는 거는 또 이제 지금 현 시대에도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현재 시점에서 또 완전히 살바꿈을 시키되 그 전통적인 걸 같이 어떻게 잘 어울리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네. 도시 재생은 저희도 뭐 그렇게 경험치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시 재생은 개입해 있는 사람들, 관계자가 많거든요.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 사는 원주민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걸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지자체 그리고 거기를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개입돼 있고 그리고 건축가들도 개입돼 있고 도시계획과도 개입돼 있고

굉장히 많은 파트가 개입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농담처럼 이게 사공이 많은 산으로 간다고 이거를 잘 중재하고 가운데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다들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이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다들 각자가 원하는 모양새만 펼쳐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중재 같은 느낌도 많이 일을 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혹은 그 사이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작업도 건축가들이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만 도시재생이 이제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기간에 나오는 성과물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이 도시재생은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까지를 바라보고 길게 보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해야지만 이제 도시재생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어떠한 클라이언트든 어떠한 건축주가 되든 뭐 일에 대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혹은 불특정 다수들이 와서 경험하는 곳인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거를 잘 저희가 좋게 또 발현을 시켜줄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들으려는 것 에 대한 것과 저희가 그런 이제 설계 단계 때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시공과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들과 그 속에서 나왔던 그 작업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이제 끝에 거가 어느 정도 일치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이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건축이 이제 공공재거든요. 개인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이지 않거나 또 이기적인 건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고, 그런 것도 어떻게 법이죠.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만든 룰에 대해서는 또 지켜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작업하면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업하면서는 또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틀에 이렇게 갇히지 않는 거, 계속 새로운 거 혹은 이제 다양한 거를 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아무래도 이제 예술학교 안에 있는 건축가니까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예술 분야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게 특이하고, 그게 이제 저한테 뭐 작업하면서도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히 건축가 같은 전통 예술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매번 작업할 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걸 들어요. 근데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되게 그것도 또 재밌거든요. 그리고 뭐 영상원, 뭐 저희 뭐 건축가는 석관동에 있으니까 영상원하고 연구원도 있으면 수업이 아무래도 교류가 있으니까 공대를 갔으면 그런 경험을 하기 힘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도 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쉽게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게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건축가가 사람 수가 적어요. 일반 뭐 학교보다는. 저희가 건축가 20명, 요즘도 20명인지 모르겠는데 작다 보니까 수업의 밀도나 강도가 어떻게 보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배웠고 또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에도 많은 도움을 줘요, 사실. 그 당시는 힘들기만 힘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추해보면 그때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약간 밑바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되게 화려하고 좋은 그런, 그것도 중요하죠. 화려하고 좋은 이런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좋은 공간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만들 수 있게 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고, 그 누구나 가서 이제 공간이 참 편하네? 이런, 이 공간 되게 편한데 누가 설계했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검색이라 해서 이 사람들 뭐 설계 재밌게 뭐 편하게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뭐 냉정하게는 길게 해야죠. 건축가는 길고 꾸준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강하게 오래 해야죠.

0: 그냥 분위기 환해지네. 여기가 그니까.
1: 네, 9억이고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발품 팔아서 찾은 집이에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저는 서울 사대문 안에 사는 게 꿈인 남편 이창호입니다.
3: 저는 서울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내 김지혜입니다.
1: 정량영 선생님께서 자고로 사대문 안에 살아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대문 안에 집을 구해야지. 불패 약간 그런 느낌.
4: 아는 분은 서울 벗어나면 다시 못 들어온단 말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3: 이거는 그냥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냥 하시던 말씀이긴 한데 그냥 제가 살던 환경을 계속 근처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5: A house found to honor the words of Jung Yak Yong and her mother. How does it look inside?
3: 향기가 좋은 향이 난다. 곰팡이 향.
4: 집 상태를 딱 보셨을 때 심란하지 않던가요?
3: 이제 뜯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심란해졌었던 것 같아요. 네, 무식해서 용감했습니다.
1: 9억을 찾을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네. 먼저 일단 지하철 역세권.
0: 네.
1: 그리고 공사할 때 이제 좀 차가 들어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도로가 폭이 좀 넓은 집을 좀 찾아봤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마당 있는 단독주택 위주로 좀 찾아봤습니다.
5: Let's see if such conditions are met. The 2-minute distance from the station was confirmed. And there is a refreshingly open path for construction vehicles to enter. Lastly, there is a yard which can accommodate grass and a single tree. We have come to the right spot. Shall we look inside to see how the interior is? Ta-da! Look at how the moldy house was changed. It was changed dramatically. We expected this to be a crawl space, but this openness is art in itself.
0: 근데 정말 이거 고친 거 맞아요?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요? 거의 네. 신축 같은데?
1: 이 집 고치면서 정말 네.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0: 그래요?
3: 저희가 계약하고 네? 한 1년 반 정도를 입주 못하고 네.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0: 아니 근데 이 집 면적이 어떻게 되죠?
3: 저희 네? 그 실내 공간은 20평이 채 안 되고 한 19평 네? 정도.
0: 아니 식탁은 무슨 거의 50평형대 식탁인데.
5: See the table made me think it belonged to a mansion. Everyone in this house must sit upright when watching TV.
0: 우리 아재들은 큰 소파 좋아하거든요.
1: 신혼집이 전셋집이었는데 네. 거기에 살 때 보니까 여러 명을 이제 불러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5: To this living room oriented couple, the bigger the dining room, the better. But plants are growing out of the machine.
0: 아니, 근데 얘는 뭐예요? 이거 새로 나온 무슨 미래에서 온 그런 화분 같은 건가요?
3: 이거는 저희 네. 텃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물을 네. 키워서 샐러드도 해먹고 가끔 쌈채소도 싸먹고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이걸 드신다고요? 아니 근데 밖에 저렇게 훌륭한 마당이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3: 마당에는 보통 관상용 식물들 이제 구경하는 애들 많이 키워두고
0: 네.
3: 직접 바로 채취해서 씻어서 먹기 편해가지고 이쪽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집은 작지만 이제 공간 분할을 확실히 하신 거네요. 야, 근데 이 작은 집에 천장도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까지는 평천장, 여기는 경사천장.
5: You can do whatever in this area of less than 66 square meters.
1: 박공 형상으로 전체를 이제 좀 색깔을 살려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0: 네.
1: 뜯어보니까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더라고요.
0: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데.
5: Mr. Chang-ho demolished the ceiling by himself. But since this was a house built in 1969, debris kept coming out. Three more ceilings were stacked up inside.
1: 한옥에 그

0: 이만한 석가래가 아니라 그냥 요만한 석가래들이 막 대져 있었고 천장에서도 이제 누수가 되고 있는 부분도 보였고.
1: The situation called for an aesthetic change. The couple gave up on the rafters and decided to retain the gable shape only. That's how this sloped ceiling was made. That's why the living room with rafters and gables also has a sloped ceiling. But regardless of how high the ceiling is it all right to have a room this narrow? So much room was allotted to the living room table, so why is the master room so small?
2: 아니 근데 천장이 그래도 이렇게 경사 천장이고 박공 천장이라 좀 개방감은 있는데 네. 아니, 침대 하나 들어가니까 꽉 차네요. 싸우시죠? 누가 안에 들어가냐 밖에 맞죠? 네.
0: 뭐 고시원도 살아보고 원룸도 살아보고 되게 작은 집들을 많이 살았었는데 딱 저한테 최적화된 안방 사이즈인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0: 네.
2: 아니 뭐 그러고 보니까 고시원 같긴 하네요.
1: The size of the room itself wasn't important at all. There was a sad backstory to it.
3: 방 크기보다 저희는 네. 집 구할 때 예전에 전셋집 구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 집이 네. 계약하고 이제 이사 들어가는 날에 집주인분께서 네. 2년 잘 살고 깨끗하게 지내고 나가달라 이렇게
2: 이사 온 날 나가라고 네. 방 빼라고 그랬다고요?
0: 약간 시한부 인생 약간 그런 느낌 이 받아가지고 네.
3: 그때부터 저희가 뭔가 집 없는 서러움을 살짝 느끼고 집에 대한 마음이 좀 같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에 대한.
1: They assumed life would be lovey-dovey after marriage, but even getting a house was hard. From that day on, a lot of legwork went into finding their house.
3: 2억 원대 정도가 딱 저희 전세 끝나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 예산을 네, 2억 원대였어요.
0: 용산구였는데 이제 무작정 저희 매물 보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한숨을 엄청 쉬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0억 이상 이렇게 형성이 돼. 네, 욕을 먹어도 쌀.
1: The world of old houses hidden from the internet. After scouring through the four gates, they found a house worth around $136,000.
2: 뭔가 서러움 끝에 야 그래도 서울 시내 이런 집을 2억 원대 구한다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0: 발품을 판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억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여기 이 마당에 통창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여기 나뉘어 있고 혹시 이게 기둥인가요?
0: 처음에는 9억을 구하면서 직영공사로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직영공사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이쪽만 창을 냈었거든요.
2: 아, 여기만?
0: 네, 근데 직영공사 진행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영공사를 해지하고 이제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를 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또 다르게 레이아웃이 바뀐 그런 창입니다.
2: 아니 근데 어떻게 처음에 직영공사로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0: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2: 아 그렇죠. 네,
0: 전문가한테 맡기는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2: 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1: But even after making an intermediate payment, the construction was prolonged and its completion was unsatisfactory. Direct construction was done while they lived with his in-laws, but they started to get anxious about whether they could move in.
0: 저희가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서부터 너무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공사 딜레이가 되는 것도 그렇고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이거는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저희가 좀 서로 판단을 내려서 그분이랑은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2: 어? 이게 뭐예요?
0: 이게 저희 공사 진행할 때 직영공사 네. 진행할 때 계약서 제가 작성한 서류들이
2: 그래요? 벌써 두툼한데요? 오 계약서를 되게 꼼꼼하게 잘 쓰셨네.
0: 이 계약서 덕분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중도 해지했지만 좀 아직까지 남은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1: This was already mentioned about the flawed house. The thicker the contract is, the better. The only thing to say

0: you is the meticulously written contract. Don't ever forget that.
1: 보호구를 찾으러 발품을 파셨듯이 처음에 좋은 분을 만나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2: 맞습니다.
0: 네. Once hard work was put into the repairs, some visitors came frequently.
3: 왔습니까?
4: 예, 왔습니다.
0: The reason for the long table being necessary will be revealed now. The work area of Ms. Chehi, who works as a freelance illustrator, is this table. I thought the table was too big for its own good, but there was a reason for it.
5: 이 긴 테이블 주인이 따로 있었네요.
3: 친구들이 거의 주인이에요. 반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6: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주고.
3: 편하게 죽치는 카페 같은 느낌.
0: This isn't a simple cafe. This is worthy of being a brunch cafe. There is no need for putting the laptop away. You simply have to move toward the meal area.
7: 여기서 내려가지고 5분 만에 걸어서 올 수 있다? 이것도 너무 큰 장점인데? 거기다가 이제 정말 평범하지 않은 호텔이다?
8: 용기만 좀 가지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가능하진 않을까.
5: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8: 부러운데,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부러운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0: Nothing is given away for free. After much care, they got a house where two tasks can be done on one table. Let's go and see the highlight of the small house born in 1969.
1: 야, 마당이 되게 아늑하면서도 크진 않은데 한 3평 정도 되나요?
2: 네, 4평 정도 돼요.
1: 그래요. 네. 벽에 재료가 특히나 이제 이 붙이는 이 미장하는 방식이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스테인리스랑 요 스터커죠?
2: 네네. 네,
1: 스터커랑 잘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죄다 어떻게 이렇게 스터커로 쫙 다 하셨네요?
0: Even the storage door is covered with stucco.
3: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네. 마감재를 통일을 했는지 아실까요?
1: 아, 이건 성격이죠. 예, 예.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절대 보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3: 여기 있는 네. 꽃사과 나무인데 집 안에서 딱 봤을 때 얘가 프레임에 딱 예쁘게 걸려 보일 수 있도록.
0: Stucco is the background and the crab apple tree is the protagonist. That makes a frame.
3: 그리고 마당 안에 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음지식물 존이 따로 있어요.
1: 아, 저는 저게 그냥 내버려둔 데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네요. 있기도 있고 근데 보니까 레고랑 이렇게 조그만 미니어처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척도가 확 다른 그 되게 고인구? 아니면 소인구? 네.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3: 네? 저도 같이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1: 아, 그러세요? 네. 두 분 다 참 저 같은 아재한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0: While middle-aged men might not understand, this is a mind shelter for plant growers. The managing area of Ms. Chihe is the sun plant zone.
5: 보고 있으면 막 좋으세요?
3: 귀여워요.
5: 그래요?
3: 네.
5: 막 이렇게 귀여워요.
3: 여기 새 거 난 것도 너무 귀엽고 지들이 알아서 막 자라주니까 뭔가 기특하고 좋습니다.
0: She certainly looks happy here. Mr. Chango visits the yard first after leaving work. Is there even a rain barrel in this space?
9: 빗물이 더 좋다고 해가지고 비가 올 때면 그냥 따로 물을 받아두고 있어요.
5: 정말 정성이시네요.
0: At this point, we're curious about something. Why does a city man who wished to enter the four gates of Seoul love plants so much?
9: 제 안에도 뭐 여러 자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어나기에는 안동에서 태어나고 이제 유년기에는 영양 경북 영양이란 곳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자연은 되게 좋아하지만 또 제가 디자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쪽 인프라는 또 서울에

0: 모여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 문안이 모든 게 만족하는 합리적인 장소다라고.
1: 그리고 마당이 네. 있으면 그 마음을 또 충족시킬 수 있겠다.
0: 네.
2: Without a yard, there would be no meaning to the old house. They are at the age when they know they can't have it all. The 13 square meter yard is a windpipe for the city couple. We should keep on exploring. But why is the camera coming back? Is this the hallway?
3: 복도도 굉장히 긴데 방문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네요.
0: 네, 맞아요.
1: 혹시 각각 문이 어떤 방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3: 아, 그럼요. 첫 보면 척이죠. 예, 예. 저기 보니까 현관 옆에 선생님 처제죠.
1: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3: 예, 아니 뭐 맞지 뭐. 첫 보면 척이지.
2: You're wrong, Director Homin. This isn't a study. There is even a masonry bathtub in the small bathroom. That is impressive. Then how is the adjacent room? This seems to be the dressing room. And this is the laundry room. Then where in the world is the study? This must be a study slash mini living room. So why is there only one chair?
3: 아니 근데 의자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작아가지고 저희가 옆에 삐짓고 들어가면
3: 아 그렇지 네. 항상 다정하게 네. 아까 침대처럼
1: 깔깔깔
3: 아, 얼굴이 빨개지시네
2: There was a reason behind such an arrangement. It's a structure where everything can be done in one go. Washing, undressing, laundering, and laying down everything. You did such a great job of repairing this house.
3: 그러니까 오늘 신혼부부가 세 가지 기준을 이제 세우셨잖아요. 마당이 있을 것, 또 도로가 가까울 것, 역세권일 것. 사실 이거 세 가지 다 채우면요. 저평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가 누가 우리가 보기엔 허름해 보여야 가능한 얘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눈은 바로 내 발에서 얻어진다.
2: They hadn't always had the dream of getting their own house. They also didn't know that the legwork they put in would lead to such a grand result. They say ignorance is bold, and that's not untrue. But had they given up on the dream of getting a house for $136,000, this house wouldn't have existed today. They had days on which they sighed due to not having their own house among the millions of houses in Seoul.
0: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었거든요. 억대라는 돈을 처음 쓴 약간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이 집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한번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던 그런 공간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2: If you don't live the life you have in your mind, you must think according to your life. We envy this couple for leading a life they had in their mind.
1: 맛있어요? 저희가 키워서 그런지 더 맛있습니다.
2: The joy of growing and the joy of repairing. The joy of living in a new house free from any constraints. That's the joy of repairing an old house. Thank you for the house tour.

피아노를 보는데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뺑소니였어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아팠겠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한테는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딸이 초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딸이 방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얼음이 되었다고. 그 후로 나는 딸과 얼음땡 놀이를 자주 했다. 아침에 딸을 깨울 때도 그랬다. 딸이 얼음이라고 외치면 내가 땡 하고 말하며 딸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때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얼음하고 외쳐. 그래서 나는 얼음하고 말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딸은 땡을 외쳐주지 않았다. 딸이 땡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그제야 딸이 내 손을 잡으면서 땡 하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가끔 얼음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술래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작품이 바뀌는 건 뭐 별다른 계기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냥 뭐 늘 똑같이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는데 두세 편을 쓰다가 좀 멈춰서 뒤돌아보면 조금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소설을 몇 편 쓴 다음에 멈추어서 뭐가 바뀌었지? 하고 이렇게 좀 뒤늦게 인식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좀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좀 세 개로 잘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는 나, 쓰는 나, 읽는 나라는 건데 이걸 3등분을 잘해야 된다고 늘 이제 제 자신에게 자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는 나하고 읽는 나가 나도 모르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쓰고 난 후에 뒤돌아서 사는 나와 쓰는, 읽는 나가 어떻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지를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뒤늦게 좀 깨닫고 공부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첫 번째 스타트와 지금 비교해보면 저도 좀 놀랄 만큼,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는 소설을 구상할 때 그 이제 뭐 스토리와 무관하게 내 소설 속 인물이 이번 소설에는 어디서 웃을까? 어떤 장면을 통해 웃게 될까라는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상상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서는 이런 장면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서로 농담을 하다 한바탕 웃고 헤어져서 각자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패턴의 그 장면들이 좀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장면에 좀 끌리고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농담을 잘하는 어른이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뭐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좀 농담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좀 근사한 어른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그 농담이라는 것이 그 어떤 타이밍에 잘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만 어떤 타이밍에 잘못 들어가면 진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타이밍에 남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농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설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농담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장면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 좀 그런 장면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50이 넘으면 귀여운 할머니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리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읽었던 한국 문학은 되게 좋은 작품은 많은데 좀 귀엽고 철없는 노인들이 나오는 소설은 별로 없었어요. 좀 다들 진지하고 좀 어른 같은 그런 노인들만 나왔는데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진지한 어른으로 늙을 것 같지가 않아서 무조건 귀여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오는 소설을 나중에 50이 넘으면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단편, 특히 단편 쓸 때 좀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계속 첫 문장만 쓰고 그냥 뭐 며칠을 보내다가 생각이 나면 뭐 두 번째 문장을 쓰고 막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제가 쓰는 문장의 속도와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사고의 속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해서 아직 50이 안 됐지만 노인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기억이 좀 이렇게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 있는 노인들과 그 다음에 좀 행동은 굼뜨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노인들 이런 것들을 좀 문장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켜켜이 쌓인 기억들을 문장으로 다시 어떻게 켜켜이
밝혀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는 과정도 조금 재밌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조금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이제 좀 써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좀 몇 년 전에 제 첫 장편인 구경꾼들이 멕시코에서 번역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니 왜?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제 동료 작가들이나 이제 늘의 뭐 선후배 작가들의 그 한국 소설들을 읽으면 아 이런 소설들은 어느 나라어로 번역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좀 이 소설 너무 좋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제 소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들지가 않아요, 별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한였고 이제 다음에는 다른 언어권도 아니고 멕시코에서 이 책이 나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 소설을 읽은 해외 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한 건 제 소설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가족 관계들이 어떻게 읽힐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 문장의 리듬이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는 어떤 리듬으로 읽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독자로서 한국 문학을 읽고 자라면서 작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고요. 제가 읽은 이 한국 문학에 이제 20대가 되면서 읽었던 수많은 외국 문학이 이제 위에 같이 쌓이면서 이제 오늘날 저를 만들었죠. 아직 못 읽은 많은 나라의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가 읽고 제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그와 또 동시에 이 좋은 한국 문학이 많이 번역돼서 수많은 나라의 그 서점에 외국 서적 코너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떻게 보면은 외국 문학의 아주 일부일 텐데요. 이제는 조금 더 그 일부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좋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면 그 좋은 작품이 많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and personal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1: 예뻐 보이는 핑크 렌즈를 선택했고 그린, 퍼플, 브라운 멤버들에게 맞게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2: 머리 말아보기도 하고 스트레이트로 펴보기도 하고 네, 머리카락을 열심히 바꿔보는 중입니다.
0: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

0: Every year, hundreds of millions of tons of plastic pollution is created. Terracol specializes in providing raw materials by making use of clothing and plastic wastes. The company has developed a technology that can create 100% recyclable materials without selecting or washing processes. We explore Terracol, which has suggested new pathways for the recycling industry by overcoming limits. Terracol is located in Seogwu District, Incheon. The district is the only venture cluster in Korea which specializ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The company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recycling solutions for plastic waste. As a result, it has developed cutting-edge recycling technologies which are cost-effective and environment-friendly.
1: Terracol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비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해중압이라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세계에서 생산량과 폐기량이 가장 많고 탄소 배출량 또한 가장 많은 PET를 원료 상태인 TPA와 EG로 되돌려 공급하는 화학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입니다.
0: All the recycled materials of the company have a purity level of 99%, so they offer the same quality as the newly produced items. The company's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optical films and clothing. And it has been mainly introduced to the mass production process.
2: 저희 테라클은 폐의류,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다시 원재료로 되돌려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제품 또한 플라스틱 원료인 CRTPA, CR2G입니다. 테라클은 CRTPA를 만드는 핵융합 기술에서 가장 큰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생 원료는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TPA, EG와 동등한 수준의 고순도 품질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별도의 설비 증설이나 첨가제 사용 없이 기존 공정 설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테라클은 고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depolymerization process and successfully recycled plastic waste materials which were difficult to be recycled in the past. Instead of using chemical solvents, the firm has removed the pre-processing stage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firm has reduced carbon emissions b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eco-friendly processing stages.
2: 저희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적극 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테라클의 해중압 기술은 물을 기반으로 한 가수분해

0: 공정을 적용하여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와 상압 조건에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으며 연간 4,00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폐플라스틱은 투입 원료의 종류와 품질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원료가 투입되더라도 고객에게 항상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테라클은 고도화된 정제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원료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1: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technologies to increase the amount of recycled waste. Aside from minimizing the amount of byproducts, it has continuously promoted studies and created new items with the byproducts. By obtaining certificates that meet global standard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global plastic-free movement.
2: 저희 테라클은 현재 충청남도 당진의 양산 설비 구축을 통해 폐 PET 처리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제품의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라클이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PET의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서는 이미 미세척 상태의 복합 플라스틱은 물론 필름과 섬유 소재까지 재활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PET를 넘어 폴리우레탄, 나일론 등 다른 플라스틱 소재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advanced plastic waste recycling technology of the company is expected to grab more attention in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recycled materials have been applied to a broad range of areas, including automobiles, electronic goods, and clothing. By constantly expanding overseas plants, it aims to carve out new spaces in the global market.
3: 현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 세계 사회가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은 단순히 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섬유, 전자, 건축, 자동차 등 플라스틱은 우리 산업과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라클은 선의가 아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구조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라클은 플라스틱을 환경오염 없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Teracle has spearheaded effort to accelerate the virtuous cycle of resources and seek sustainable growth. All the expectations fall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restore the value of the natural environment.